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정말 사랑했지만 서로를 위해 비켜줘 서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하루 종일 다 괜찮다가도 날 깨우는 건 생각지 못한 낙서야 맞지 않아도 생각이 나 네 향기야 이렇게 작은 게 그토록 컸던 내 우리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요?

0: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2: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3: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2: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0: 아이고, 젊은 양반 들어서 있어. 고기 좀 줄까예?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2: May I?
0: 에헤이, 목소리가 왜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이 있어. 여인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2: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0: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이소. 또 있어. 바이바이.
2: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3: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2: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3: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2: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0: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Lead the way.
0: Lead the way.
2: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2: Lead the way.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7: Hanyeji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11 o'clock.
10: Welcome to BFM News at 11 with the AI voice of David Kim.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hijo, right? Our traditional literary form that has continued across hundreds of years and remains deeply cherished today. Within its set form and restrained language, it densely captures thoughts and emotions, embracing really new lives and stories throughout every era. Well, recently, in the Shijo category of the 33rd Busan Literary Awards, established to advance the Busan literary scene and encourage local writers, creative drive, Shijo poet Son Mukyong has been honored with the grand prize. So today we sit down with Shijo poet Son Mukyong here in the studio to explore the charm of Shijo as it carries through the ages and embraces new stories. 네, 최근 제33회 부산 문학상 시조 부문에서 손무경 시조 시인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손무경 시조 시인과 함께 시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품어가는 시조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문인협회 소속 시조 시인 손무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is Ms. Son Mukyong, a Shijo poet affiliated with the Busan Writers Association. Well, I want to first congratulate you. You have been selected as a grand prize recipient at the 33rd Busan Literary Awards, with the award ceremony taking place this afternoon.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receiving this honor? 먼저 제33회 부산 문학상 시조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오후에 시상식이 있는데요. 수상 소감을 미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부산문학상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상으로 제3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0: 네.
1: 부산문학상은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부산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축제의 장입니다.
0: 네.
1: 부산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의

0: 창작 활동가 창작 의욕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인 만큼 부산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부산 문인의 자부심이며 정체성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o she notes that the Busan Literary Award, suppor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is now celebrating its 33rd edition. She explains that it serves as a celebratory festival designed to enhance the pride of Busan writers who passionately engage in creative work and honor the artistic spirit of authors. Because the award was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creative endeavors and artistic drive of writers working mainly in Busan, she shares that receiving the Busan Literary Award represents the very pride and identity of a Busan writer. Now, I am very curious about the award-winning piece, so could you recite it for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도 정말 궁금합니다. 직접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 네, 그럼요.
2: 네, 준비되시면 낭송 부탁드릴게요. 네.
0: 철이 들다 앵두꽃 눈 내리고 홍매와 흐드러진 통째로 벚꽃 삼킨 산마을 찻집에서 친구와 살구꽃차를 한 입 두 입 마신다. 긴 시간 지나면서 다시 또 주문한 차 창밖엔 사발동배 뚝뚝 서둘러 치고 드세요.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 살면서 모두에게 봄 아닌 게 있을까? 꽃들이 피고 져도 그 또한 봄인 것을 계절의 연못가에서 꽃잎 보며 철이 든다.
2: 아,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 재치 있으면서도 올해 여운이 남는데요.
1: I love that. So she recited for us her award-winning piece titled 철이 들다. I love i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inspired you to write the piece and what message you want to convey through it?
2: 이 철이 들다라는 작품을 쓰게 된 계기와 또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시조집을 다섯 권을 내었는데 네. 시조집 제목에서 세 번이나 봄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봄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의 순환을 투영하는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의 의미는 아름다운 찰나성과 상처와 슬픔이라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지만 어둠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와 통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네.
0: 죽음과도 같은 겨울의 침묵을 깨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의 부활로 부드럽게 일어서는 봄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시조집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에 수록된 철이 들다는 온갖 봄꽃들이 소리 없이 흐드러지고 피거지는 한적한 시골 찻집 창 안팎에서 벌어지는 풍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2: 그렇군요. 시인님 이 작품에서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삶의 순환과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군요.
1: So she shares that of her five published 시조 collections, three include spring, so 봄 in their titles. And in her work, spring actually symbolizes the human mental world and the cycle of life, capturing wound and sorrow, while also representing life's triumph over darkness. And she wanted to portray spring gently awakening the silence of a death-like winter as all living things return to life. And her poem titled 철이 들다 from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 was inspired by the view from a quiet rural tea house where spring flowers silently bloom in profusion and fall. Oh, lovely. Well, then could you tell us why you titled this piece 철이 들다 and what growing up or maturing means to you?
2: 이번 작품의 제목이 철이 들다인 이유도

0: 궁금한데요. 시인님이 생각하는 철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네. 철이 들다라는 말은 사리 분별과 그 판단하는 힘이 생겨 의젓해지는 내면 성장을 말합니다.
0: 네.
1: 철이 들다의 시의 초장을 보면은 눈부실 정도로 다채로운 봄의 색채를 가진 꽃들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예쁘다는 이유로 취사 선택을 못하는 철없는 마음에서 중장에 가서는 찻집이 있는 산마을이 벚꽃을 통째로 삼킨 것 같다라는 과감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공간 전체를 봄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죠.
0: 네.
1: 그러다가 종장에 가서는 친구와 살구꽃차를 나누며 인간과 자연과 사물이 하나 되는 침묵의 행위를 합니다. 창밖엔 사발동백이 뚝뚝 지는 후경을 배경으로 그 봄을 주문하고 니필합니다.
0: 네.
1: 니필은 현대적인 단어로 고즈넉한 산마을 찻집과 흐드러진 꽃잎의 묘한 생동감과 미트를 부여합니다.
0: 네.
1: 니필은 찻집 주인의 말이 아니라 봄을 이어가고 싶은 저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제가 구가하는 그 봄은 피고 지는 모든 순간에 대한 긍정을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못 또한 원형의 그 이미지를 가진 사물로 마음의 정화라든지 생명의 근원,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철이 들다로 종장을 마무리한 것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유하게 흐르는 내적 평화 상태를 철이 들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s describing and explaining that 철이 들다 refers to inner growth, so developing discernment and maturity. And the opening line, so you call it 초장, dazzling spring flowers reflect an immature mind unable to choose because everything is just beautiful. While the middle line, 중장, boldly depicts the mountain village as if it had swallowed cherry blossoms whole. And in the closing line, 중장, human, nature, and objects become one as she shares just apricot blossom tea with a friend while camellias fall outside. And the modern word refill, right, or getting another drink adds wit and vitality, expressing her wish to prolong spring and affirm every moment of blooming and fading. And the pond circular imagery symbolizes purification, life, and harmony. And by ending with 철이 들다, the poem arrives at a state of inner peace and serenity. Beautifully sai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Sijo poet Ms. Son Mu-kyung here in the studio. Now, among all literary genres, how did you first encounter Sijo and what led you to begin writing it yourself?
2: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 시조는 처음 어떻게 만났고 또 직접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시조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서였습니다.
2: 네.
1: 학습의 일환으로 시조를 뭐 암송을 하다 보니까 시조의 3장6구 45자 그 내외라는 간결한 그 형식미와 시적도 체험이라든지 상상력 율격이라는 그 3요소가 절실한 마음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she first encountered Sijo during her high school Korean language class. While memorizing Sijo as part of her coursework, she became really just captivated by its concise formal beauty, spanning roughly only 45 characters across three lines and six phrases, and how its three elements of poetic experience, imagination, and rhythm can express an earnest heart, which is beauty. And comparing when you first began writing Sijo to now, your perspective on the form must have evolved a lot. So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experienced?
2: 처음 시조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시조를 바라보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처음 시조를 쓰기 시작할 때는 지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많이 달랐죠.
2: 네.
1: 이제 시조 시인으로 등단한 지가 한 38년 정도가 되었어요.
2: 네.
1: 그래서 처음 시조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에 갇혀서 힘이 들었는데.

0: 되는데 시간이 그 흘러가고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식은 마음의 틀 속에 자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형식의 구애에서는 이제 다소 벗어났지만 지금은 시조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질문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변화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처음에는 형식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네.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그 형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셨군요.
0: 네.
1: 그렇군요. So having made her literary debut about 38 years ago as Shijo poet, when she first started writing Shijo, she just struggled within the constraints of its set structure, as we mentioned, three lines, six phrases, and around 45 characters. And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deepening practice, that form naturally settled into the frame of her mind, allowing her to break somewhat free from formal constraints. And today, viewing Shijo itself as life, she shares that the true change lies in her continuous questioning of and engagement with the world around her. Well, a poet often discovers a work of art in the ordinary moments and scenes that maybe the rest of us just pass without noticing. Where do you primarily find the subjects for your poetry? I would love to hear, maybe could you tell us like a moment when your heart is just moved to think, oh, I just need to write this as a shijo. 네, 시인은 평범한 순간이나 풍경에서도 한 편의 작품을 발견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디에서 시의 소재를 발견하시는지 또 이것은 꼭 시조로 써야겠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0: 네. 저의 시조 소재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멈춤 시에 주로 발견이 됩니다.
1: 네.
0: 운행할 때가 아니라 이제 잠깐 우선 멈춤을 할 때 발견이 되는데 생각의 움직임은 소소한 일상의 그 풍경 속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구름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빗소리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시조는 마음의 그 움직임으로 움직임을 절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적절한 시어를 만나게 됩니다.
1: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장면도 저희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2: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she often finds inspiration for her shijo while riding a bus or pausing during a drive. Ordinary moments like watching clouds or flowers, hearing rain, reading, watching a movie, or listening to someone's story can just stir powerful emotions. And she describes shijo as a movement of the heart, believing that by following that feeling, the right poetic words eventually emerge. And when you encounter those moments, do you tend to just jot down notes right away? Could you walk us through your own creative process of turning a single scene or moment and emotion into a finished piece of shijo?
1: 그럼 마음에 남는 장면을 만나면 바로 메모를 해두시는 편이신지 하나의 장면이나 감정이 실제 한 편의 시조가 되기까지 시인님만의 창작 과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그 시조의 소재를 잡으면 주로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나 이런 운전을 할 때는 메모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 그쵸.
0: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노트를 이용해서 단어 몇 개 핵심적인 거를 이제 적어 놓기도 하고
1: 네.
0: 또 이제 그 시를 또 창작을 이제 할 때는 몇 개의 그 창작 과정을 좀 거칩니다.
1: 네.
0: 그거에 대해서 대강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1: 네네네.
0: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이제 어느 날 그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집 앞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단이 다른 집의 화단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네모 반듯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고
1: 네.
0: 뭔가 찌그러진 그 화단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지난 봄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꽃씨를 구해다가 마구 뿌려놨는데 그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니까 온갖 꽃들이 뒤엉켜서 피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순간 이제 아, 저 그 모난 화단에 대해서 뭔가 시조를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의 소재가 됐죠.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이 모난 화단은 무엇을 닮았을까? 순간적으로 삼각형을 닮은 거예요. 오. 그래서 아 그럼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그 이제 개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취재도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삼각형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네. 사춘기 소년이 생각이

0: 대화는 부딪힘이 있는 그 까칠한 또 각도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고 뭔가 인위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 탈피한 혹자는 또 무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귀여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천방지축이라는 그 말도 생각이 나고
1: 네.
0: 또 골목기라든지 몸싸움 또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삼각화단이라는 시의 제목이 탄생이 됐습니다.
1: 네,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삼각화단. 사춘기 소년 같은 삼각화단이 있다. 지난 봄 개념 없이 꽃씨를 뿌렸더니 엉키고 부둥켜 안고 천방지축 봄 피네.
1: 화단을 보고 이렇게 정말 시는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Wow, so she just walked us through how she writes a poem. She explains that once she catches a subject for a poem, she makes sure to write detailed notes, maybe on her just notebooks or in her smartphone as well. For example, observing the tangled flowers blooming the crushed, the angular flower bed in front of her house, she recalls scattering seeds randomly the year before, and now unrecognizable flowers bloom in wild profusion, so deeply intertwined that they cannot be separated. She names the space a triangular flower bed and begins contemplating the shape, types, and also functions of the triangles, and particularly how their three sides and three corners might connect to human life. She then actually imagines the flower bed as a adolescent boy, associating its sharp angles and tangled energy with adolescence, uninhibited drive, unpredictability, and friction with maybe older generations, uncontrollable energy, and alleyways, and loud, bustling clamor, and all of that became her 시조. Wow, that is very, very interesting. Now, the sea and mountains and the winding alleys and the people, how have the scene and experiences gathered from living in the city seeped into your creative world. 우리 부산의 바다와 산, 이 골목과 사람들처럼 이 도시에서 살아오며 만난 풍경과 경험이 작품 세계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을까요?
0: 네, 저희 작품에서 그 부산의 풍경들은 삶고 있는 국수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끝말 잇기처럼 계속됩니다. 부산의 바다와 산, 골목, 풍경,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외연적인 이동에서 내연적인 수렴으로 구조적 전환을 유도합니다.
1: 네.
0: 언제나 시의 끝에는 도살인 서정이 있고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사유하고 감각적 실체로 형상화합니다.
1: 그렇군요. 부산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시인님의 도시에서 더 깊은 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2: So she shares that in her work, the landscapes of Busan just boil and bubble up like cooking noodles and keep unfolding like a game of world chain. And she mentioned that ultimately that lyricism lying at the close of her poetry contemplates emotions such as longing and gives them shape as sensory realitie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시조 poet 손무경 here in the studio. We have 재봉님께서는 메시지로 아름다운 삶의 단편이 느껴지는 시네요. 삼각화단이라고 보내셨고요. 또 배경화면과 시인님의 대화가 어우러져서 너무 시적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So we actually prepared some flowers in the background and just beautifulness because, right, her poems are just beautiful indeed. And I do want to ask, you know, in an era where people are accustomed to short form videos and brief sentences,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시조 to reach and connect more closely with younger generations?
1: 요즘은 짧은 영상과 짧은 문장이 익숙한 시대죠. 시조가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0: 쇼폰같이 짧은 영상과 짧은 문장이 지금 익숙한 시대에
1: 네.
0: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시조 또한 간결미와 형식률을 지닌 단시조의 영상과 함께 쇼폼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 좋을 것 같고 네. 또 그에 대한 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So in an age accustomed to short sentences and short form content, developing content that pairs short form videos with 단시조, which inherently carries a concise beauty and rich implication, would allow 시조 to approach the public naturally and without burden. Well, I do want to ask you so many more questions, but we do have to wrap up. So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how can we maybe just start reading and enjoy 시조 more? 이것만 알고 읽으면 시조가 훨씬 재미있어진다고 알려주고 싶은 감상법이 있을지, 또 시조를 직접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1: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부분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검색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는 전제가 또 들어가고요.
0: 네.
1: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조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어 시조를 쓰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주제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한 시조를 검색해서 읽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0: 네.
1: 또 하나 이제 가장 좋은 팁은
0: 네.
1: 저희 부산 시조시인협회가 이제 주관을 하고 매년 9월 1일 날 이렇게 그 부산 교육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현대 시조 창작 수업이라는 독특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직선으로 시조를 사랑하고 시조 시인이 되는 그런 그 길을 안내받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창작 수업을 통해서 시조를 더 깊이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she recommends just reading a lot of 시조. But if you're really interested, she recommends the Modern 시조 Creative Writing Course organized by the Busan 시조 Poets Association offered annually from September 1st. And I do have more questions, but we're going to have to wrap up. So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민족의 전통시가인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상의 영광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날 시조에 관해서 또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시조 poet Miss 손무경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손무경 시조 시인과 함께했는데요. 시인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e The Voice with Mellow Yellow.

0: It is time for News Inside. It is our Friday segment, and it's our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from a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it. So today's topic is abou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ficially been selected as a package support university under the government's so-called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project. Today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is story. 네, 부산대학교가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교육부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세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로써 앞으로 5년간 2,9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부산대는 동남권 산업 혁신을 이끄는 이른바 국가대표 거점 국립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상징적인 선정인데요. So on the first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selection of three universities. So Busan National University, Jeonnam University, and Chungnam University as package support universities under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nitiative.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290 billion won in funding for over the next 5 years. And with this selection, the university is now positioning to become what's being called a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leading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Southeast region. Then what exactly does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ject involve?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입니다. 수도권 초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권역으로 나눈 5극 3특 구상에 맞춰 권역마다 전략 사업을 이끌 인재를 거점 국립대가 길러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올해는 준비가 된 3개 대학에 먼저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0: 그렇군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접근인데요. So it's the government's key higher education policy to raise 9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ll exc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 comparable level. The goal is to ease over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address regional imbalance. And under the so-called 5 mega regions, 3 special zones framework, each region's flagship university is meant to train talent for that region's strategic industries. Since funding is limited, the government began this year by concentrating investment in the 3 universities that were ready. Well, a meaningful step toward addressing regional imbalance, I would say. So could you break down the scale of support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그럼 부산대가 받게 되는 지원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1: 네, 5년간 2,900억 원이 세 갈래로 나눠 투입되는데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을 조성하는 데 2,000억 원, AI 거점대학 육성에 500억 원, 5극 3특 공유대학 체계를 갖추는 데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기존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앵커 사업 같은 지원을 더하면 부산대가 받는 정부 재정은 5년간 모두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지원은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0: 정말 큰 규모인데요. So the 290 billion won will be divided across three streams over 5 years, 200 billion won for establishing growth engine brand colleges, 50 billion won for developing an AI hub university, and 40 billion won for building the shared university system across the 5 mega regions and 3 special zones. Combined with existing support such as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nd the Anchor Project, total government funding for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ach 500 billion won over 5 years, continuing through 2030. Well, what led to such a favorable evaluation for Busan National University? 이 부산대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지역 산업 여건과 정부 전략이 맞물린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교육부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꾸려 심사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부산대의 계획이 지역 산업 여건과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발전 전략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부울경 권역의 성장 엔진으로 조선 해운과 미래 모빌리티, 우주 항공 방산, 차세대 원전, 에너지 등 4개 분야 분야를 선정했는데 부산대가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맡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지역 산업과 정부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군요. So the decisive factor was that local industrial conditions align closely with government strateg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med a review committee made up of officials from 8 ministries, and the committee found that Busan National University's plan actually aligns well with the regional industry and the government's Southern Maritime Hub strategy, citing high feasibility and significant potential impact. Well, what does Busan National University plan to do with this funding going forward? 그럼 부산대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1: 네, 먼저 혁신 제조 해양 융합 대학이라는 새 단과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 대학은 첨단 조선 해양 시스템 학부와 첨단 기계 시스템 학부, 항공 우주 시스템 학부 등 세 개 학부의 9개 대학원 전공을 묶은 산학 일체형 모델인데요.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부터 공동 지도와 인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잇는 3+2 학석사 통합 과정, 정규 학기에 창업이나 현장 과제를 수행하는 미래 도전 학기제도 도입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centerpiece is a new college, the College of Innovative Manufacturing and Ocean Fusion. And the university will also introduce a 3+2 combined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and future challenge semester, allowing students to pursue startups or field projects during regular semesters. Well, let's wrap up with a summary of today's story.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부산대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서 5년간 2,900억 원, 총 5,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혁신 제조 해양 융합 대학과 AI 대학을 새로 만들고 양산 캠퍼스에는 16만 6천 평 규모의 산업 AX 연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So with the selection as a package support university under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s project,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290 billion won over 5 years, reaching 500 billion won when combined with existing program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for the next 5 year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nd we'll have him again next Friday.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We have Gavin Lee messaging in saying, hello, hello. It's nice weather outside here. Yes, I hope that we do have a beautiful weather here in Busan for the rest of the weekend. And I'll see you on Monday. Final song is by Loveholics with Butterfly.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Gal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0: 느끼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3: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3: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4: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3: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2: 아이고, 젊은 양반 들어서 있어. 고기 좀 줄까 얘?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3: May I?
2: 에헤이, 목소리가 왜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 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이 있어 여인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3: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2: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이소. 또 이소. 바이바이.
3: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4: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3: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4: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3: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2: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5: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Lead the way.
5: Lead the way.
3: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3: Lead the way.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come to Newsfeed. A little time to check out the stories here in Busan and beyond. First up, guess who's closing out BIFF? Yes, BIF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s announced its closing ceremony host for this year. And its actor, Im Si-wan. So he'll take the stage to wrap up the 31st BIFF this October. And, well, he's had quite a career. He first appeared in the drama Haedeul Pumun Dal back in 2012. He made his big screen debut in The Attorney, of course. A lot of people remember him as Jang Geure from Miseng, painfully relatable office newbie trying to just survive corporate life. And of course, more recently, he joined the cast of one of the biggest shows in the world, appearing in seasons 2 and 3 of Squid Game, Ojingo Game. And this year's closing ceremony will also feature the Busan Awards, BIFF's competition section, which was introduced last year. So the festival itself runs from October 6th through the 15th at the Busan Cinema Centre, and of course venues all around the area. BIFF has an opening night too. Actress Kim Min-ha will host the opening ceremony. So it's a pretty good pair of bookends. The opening and the closing looking pretty good indeed. All right, up next, Busan's tourist boom. Busan, I think we'd all agree, is having a huge year for international tourism. From January through July, over 2.9 million foreign visitors came to our city. That's already more than 73% of Busan's goal of 4 million visitors for the year. And it's up around 46% from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Now, July alone brought in more than 507,000 foreign tourists, setting a new monthly record. Maybe they didn't realise how hot it was going to be, but there we go. Or maybe they did, and that's why they came. Busan first passed 3 million foreign visitors in a single year just last year, and that happened in October. So I think they recorded total 3.6 million last year. Now, this year, the city is expected to hit that mark about 2 months earlier. So question, where is everybody coming from? Well, Taiwan is number one so far, followed closely by China and Japan. And that's quite expected, right? We're neighbours, if you like. But the US came in fourth, which is pretty impressive considering there still isn't a direct flight between Busan and the US. But something also very worth noting, visitors are spending more money. From January through July, foreign card spending in Busan reached more than 740 billion won, second only to Seoul, which makes sense. But I think at this point, we don't have to ask if people like Busan, right? Clearly, people love Busan. But the challenge is, get them to stay a bit longer and get them not to go to Seoul first. I think Busan has to be the first point of attention. And then, you know, if they've got time, they can hop on the train up to Seoul or whatever. But anyway, sounds good and I love it. So well done, Busan. All right, finally, more dads taking parental leave. So more dads in Korea are taking time off to care for their kids. And I, for one, think that's wonderful. New government figures show that men made up 36% of parental leave benefit recipients last year, which is the highest share ever. So that means basically more than one in three people taking parental leave were dads. And it's part of a bigger shift in how Korean families are balancing work and childcare. So among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under 18, more than 60% are now dual income households, whereas back in the day, that was very, very different. The number of people taking parental leave overall has also more than doubled compared with 10 years ago. And the gap between young men and women in the workplace is getting smaller too. For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employment rate was about 68%. For women and 75% for men last year. Of course, childcare still tends to hit women's careers harder. For women with children age 6 or younger, nearly 1 in 3 experienced a career break. So yes, more dads are stepping in. There's still quite a bit of catching up to do when it comes to sharing the impact of raising kids. But I think it's encouraging. And of course, you know, there's nothing wrong with having what they call traditional roles in your household, with dad going out to work and mum being home with the kids. Quite frankly, I like that because my husband works way more than I do, which means I get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ly children, you know. And yeah, I think balance is what's necessary. Normalizing parental leave going both ways and making sure that whatever is working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that they feel supported in whatever choices they make when they raise their families. And that is all for today's news feed. Let's dive right in to On the Mic.
1: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책과 사람을 잇는 공간에 왔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부산 반송동의 독립서점이자 출판사인데요. 오늘은 아무개는 말했다의 대표님을 모시고 느리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0년차 독립출판인이자 독립출판사 아무개는 말했다를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1: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올봄에 새로운 공간을 여셨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일반 서점과 달리 예약제 전시형 서점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책의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샘플만 보고 주문을 받는 느린 서점 방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독립출판은 대부분 소량 제작이라 일반 서점처럼 많은 재고를 쌓아두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한계를 오히려 공간만의 특징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책마다 단 한 권의 샘플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책을 천천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서 작성을 통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다른 점은요,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받을 수 있고요. 책방지기 아무개의 손편지와 스티커들도 함께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한 권의 책을 오래 바라보고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작은 서점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마음도 여러분께 덧붙여지고요. 요즘은 무엇이든 빠르게 보고 빠르게 사고 또 빠르게 잊혀지잖아요. 조금 천천히 책을 만나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책보다 오래 기억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느린 서점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서점이 위치한 해운대구 반송동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특별히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계기가 있으신 걸까요?
2: 처음부터 반송동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이곳을 다니면서 문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문화는 이미 풍부한 곳에서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공간이 그저 책을 판매하는 서점으로만 남진 않을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내볼 수 있는 작은 문화 거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첫 번째 독립서점이자 첫 번째 책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책방 운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창작자를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저는 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산 바다도서관과 함께 시민들이 책과 독립출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부산 인디포트라는 독립출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밖에도 글쓰기 프로그램과 출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처음 책을 만드는 분들의 시작을 돕고 있고 토크와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처음 글을 쓰시는 분 그리고 기존 창작자분들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명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 저는 라이프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제 꿈이 죽을 때까지 책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제게 라이프가 있어야겠죠. 게임 속 캐릭터처럼 목숨이 여러 개인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삶을 다시 이어갈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부터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일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든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 삶을 책이라는 형태로 오래 남기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오래 살아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좋네요. 오래도록 부산의 창작자분들을 위해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에게 따뜻한 영감과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Kids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Kids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The time is now 5 o'clock.
4: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5: 부산이 좋아요.
6: 부산이 좋아요.
5: 뽀 마이 부산.
6: 뽀 마이 부산.
7: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8: 부산?
9: For my Busan.
10: 부산 하면 For my Busan.
11: For my Busan.
12: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3: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t's 5 o'clock. It's Friday, the 4th of September. Welcome to our show. And thank you for tuning in with me, Laura McCluckey, all the way till 6 p.m. Did I tell you this is 90.5 and 103? I think I did. Didn't I? 예,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Anyway, how are you? Good? Good? 박 PD? Good? Any plans for the weekend? No, nothing. Just sleep? No, you have to have fun. Hello to everybody who's chiming in today. 사랑도님, 피터존님, 해님, 엘리아나님, 베니님. I can scroll up as well. 정부님, 딩딩딩. Everybody's here. The text topic for today, let me tell you. Do you think that AI... generated songs should also be protected by copyright? The reason we're asking today is IP Day, Intellectual Property Day. So do you think AI-generated songs should be protected or not? Because AI didn't have intellect to make it. It just learned and was programmed and then, you know, created something with its program. What do you think? 네, 여러분, 오늘 텍스트 토픽은 AI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AI로 노래를 만들었다면 뭐 저작권을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듣고 싶고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청곡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하고 네. 끝. 샵 9050 590-50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텍스트 메시지 101. 네. 피터 존 님 saying what's my plan? What's your plan, Laura? 저는 이번 주말에 뭐 할까? I have a few things to do. 오늘부터 시작하고 I'm going to go climbing. 나 볼더링 너무 좋아해가지고 락 클라이밍. 그래서 실내 락 클라이밍 가고 climbing, not climbing, but climbing. I'll go climbing. Then tomorrow I have 3 parties to attend. Well, everybody's doing the parties on the same day. And then on Sunday 뭐 할까? 큰 계획 없어요. 그냥 I have work to do. I have work. I've got to submit some things. So I got to do some work. But that's about it. How about you? Get in touch. Let me know. All right. So we have so many things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of our show. But first, this is Underdogs by Kiki.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최대 4m 안팎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수색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정 등을 투입해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항공 수색도 재개해 실종자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3: The search for six missing crew members continued today, 3 days after a tugboat capsized off the coast of Busan, but no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High waves of up to around 4 meters and strong winds in the area have hampered such operations, forcing aircraft to remain grounded. The Coast Guard is continuing its search at sea using patrol vessels and rescue boats and plans to resume aerial searches once weather conditions improve.
2: 부산시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산의 산업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urged the government to promptly proceed with the second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other regions. The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at a plenary session today calling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align with Busan's industrial characteristics to be prioritized for relocation. It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quickly establish a detailed timeline and criteria to ensure the relocation contributes to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and promo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이주해야 하는 강서구 대항동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주택 190여 가구가 확보됐습니다. 당초 주택 공급을 협의하던 건설사가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은 부산시와 협의해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을 확보했습니다. 이주 대책 대상자는 주민 324명 가운데 238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공단은 3분기 안에 이주 절차를 확정해 시행 계획입니다.
3: About 190 temporary housing units have been secured for residents of Daehangdong in Gangseo-gu district who must relocate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Gadokdo new airport. After a construction company said it would be difficult to provide housing due to changes in its business plans, the Gad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secured unsold housing units in consultation with Busan City. A total of 238 of 324 residents were selected for relocation support, with relocation procedures expected to be finalized within the third quarter.
2: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달 빠른 속도로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29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8월 들어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와 국제 행사,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해 연간 400만 명을 유치해 나설 계획입니다.
3: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this year has surpassed 3 million, reaching the milestone 2 months earlier than last year and at the fastest pace on record. About 2.92 million foreign visitors traveled to Busan between January and July, with the figure exceeding 3 million in August. Busan City plans to attract 4 million foreign tourists this year by expanding global tourism content, international events, and longer stay tourism programs.
2: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에도 최상위권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98개 고등학교 2학년 15,9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누적 평균 등급 1.00을 유지한 학생은 109명으로 전체의 0.68%였습니다.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은 3학년 1학기까지 1.00을 유지하는 학생은 전체의 0.2%에서 0.4% 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Only a small number of students have continued to maintain the highest grad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five-tier high school grading system. An analysis of about 15,900 second-year students at 98 high schools in Busan found that 109 students maintained a cumulative average grade of 1.00 from their first year through the first semester of their second year, accounting for 0.68%.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s Academic Development Institute expects only 0.2 to 0.4% of students to maintain a 1.00 average through the first semester of their third year.
2: 기장군이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내년부터 7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 Gijangun County will expand support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starting next year to include households with children aged 7 to 18.
2: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강풍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주말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3: A strong wind advisory is currently in effect for Busan area. This weekend, morning lows are expected to be around 23 degrees with daytime highs of 27 to 28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4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2: 홍정화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Yorobun. You are tuned in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is hour number two of our show. Hopefully you enjoyed hour number one,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oo. Well, from 7 to whatever time our show ends,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segments that made you cry, but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That's what's most important, right? So,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today? Up first, Sonumin, BTS, Boogie, Let's Go, where every week, Boogie takes on a challenge to level up his, not only English, but in terms of his just whole persona, and I don't know, just the vibe he gives off, to make it onto the global stage, which I think Boogie already is, right? Somewhat of a global star. But we have that highlight ready for you. And after that,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with Minju Sam, 이비터지는 small talk. Bu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 아줌마 expression. So today's expression is this.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자, 이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2: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3: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2: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1: 아이고, 젊은 양반들어 서 있어. 고기 좀 줄까, 얘?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2: May I?
1: 에헤이, 목소리가 와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이 있어요. 이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2: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1: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이소. 또 있어. 바이바이.
2: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3: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2: Oh,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3: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2: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1: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4: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Lead the way.
4: Lead the way.
2: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2: Lead the wa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All right, we're going to get to today's highlights. But up first, we do have to get to a song. Harry Styles, As It Was.

0: 소름이 BTS
1: 보기 렛츠 고.
2: 부산이 소통 게이트로 만족하시오. 없다. 글러러러블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글러러러러블 성장대원 양어룸인 저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이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2: 야망갈매기
0: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망.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매너부터 배웁니다.
2: 매스 메이커스 야망.
0: 상황별 영어도 챙기고요.
2: 시츄에이션 야망.
0: 글로벌 감각은 필수죠.
2: 글로벌 야망.
0: 네, 문화 이해도 풀세팅 돼 있고요.
2: 컬처 야망.
0: 올스타에 대해 철저한 매니지먼트 안에. 죄송합니다.
2: 무슨이에요?
0: apologize.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네.
2: 나 뭐 야망갈매기라고 했어.
0: 눈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2: 무슨
0: I apologize, listeners. Excuse me. 부기가 매주는 레슨을 잘 받고 있습니다.
2: 어, 그럼요.
0: 네, 야만.
2: 야만.
0: 자,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2: 제니 수염 좀 길러봤 수염
0: 뭐라고요? 야만
2: 야만
0: 네
2: 요 아니 수염 민선배
0: 네 왜요?
2: 아니
0: 수영 아니고 수염
2: 네. 이 턱이 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 facial hair
2: 그 들어봤어요? 세계 수염의 날이라고 들어봤어요?
0: 어?
2: 그런 날도 있어요? 민선배 이번 주 9월 5일이 세계 수염의 날이래요.
0: 오 so September 5th, World Beard Day, celebrated on the first Saturday of September every year, and it's supposed to be a fun day to celebrate beards, beard culture, and all kinds of beard styles.
2: 맞아. 아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수염이 나라에 따라서 네. 문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이미지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0: Oh, so you're saying beards can actually mean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cultures, right? 뭐 예를 들어, like what?
2: 영국에서는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이 클래식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주고요.
0: 네.
2: 북유럽 수염은 풍성하고
0: 네.
2: 거친 약간 그 바이킹 같은 그런 수염.
0: 맞아요.
2: 그러기 또 남성적인 이미지를 또 준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여러분 뭐 어벤져스 생각하면 거기에 그 토르 있잖아요.
2: 어!
0: Right? 네. 뭐 토르 그 배우는 뭐 진짜 배우는

0: 호주 사람이긴 한데.
1: 아 그래요?
0: 그죠. 토르는 이게 북유럽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신이니까.
1: 맞아 맞아 맞아.
0: 근데 진짜 잘생긴 얼굴에 딱 수염 논의가 또 완성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Now compared to that though. You don't see a lot of guys with beards here in Korea, right? 한국에서는 clean shaven faces have traditionally been more common here. Ooh. So having a beard can actually give you a more unique or an exotic look.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수염을 기르면 오히려 뭐 이국적이거나 개성 있는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민선배,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0: 고민요?
1: 내가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고
0: 네네네.
1: 또 이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0: 네.
1: 수염을 좀 길러볼까 하는데 어때요?
0: 북이 수염 기를 수 있어요?
1: 민선배 이미 수염이 나 있긴 한데 여기다가 생만 칠하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럼 난 이제 온몸에 털이 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수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0: 네. 근데 that is a pretty good idea, I think.
1: 오?
0: There's actually an event called Movember, right? And it takes place in the month of November. This is where men grow out their mustaches and their facial hair throughout the month of November to raise awareness and money for men's health. 근데 북이 너도 근데 지금부터 길러서 뭐 기부 행사에 좀 참여하면 되겠다.
1: 기부 행사예요?
0: 네, 방금 Movember.
1: 그 갔다가 절 통째로 기부 나가면 어떡하죠?
0: 통째로?
1: 그러니까.
0: 네.
1: 뭔가 안 좋은 것 같을 때. 근데 민섭이 이게 수염하면은 또 그거 있잖아요. 어떤 수염을 기를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0: 네.
1: 민섭이 이제 저를 오래 봐왔잖아요.
0: 네.
1: 약간 저는 어떤 수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때. I don't know.
1: 뭔가 그린다 여기다가 이렇게 수염이 좀 자랐다 이렇게.
0: 최대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수염.
1: 그럼 약간 바야바 되는군요. 나 바야바 갈매기 아까부터 야만 거리더니 나 지금 바야바 만들려고
0: 야만. 네. So with World Beard Day just around the corner, Boogie and I are gonna check out different types of beards and facial hair. Some of the most common beard-related expressions as well. You can hear every day in everyday conversations. We're gonna learn a couple of them today. All right. So let's get into it. 자 오늘 Boogie와 함께 대화나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수염에 대한 영어 표현들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1: 오오.
0: 네. Now, before we get into the main part of the challenge, though, let's do a quick brainstorm. 자, 부기. 그러면 수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ow do you say 수염 in English?
1: 그 방금 계속 수염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 얘기 전까지는 수염이 머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언더헤어인 줄 알았는데 그 미사비가 그 언더헤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0: 네, 언더헤어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1: 들어봤더니
0: 언더헤어는 뭔지 다른 데 있는 언더헤어일 것 같아요.
1: 무슨 말이야?
0: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여기 있잖아요. 네.
1: 여기 있으니까.
0: 네.
1: 옆머리가 될 수 있으려. 아무튼.
0: 그럼 사이드 헤어?
1: 사이드 헤어? 그리고 프론트 헤어 앞머리.
0: 네.
1: 아무튼 미섭이 들어보니까 아까 그 뭐래 브레드였나 그 아니 비어. 브레드? 아니
0: 북이는.
1: 비 뭐라고? 비어스?
0: 부기는 퇴근하고 지금 먹을 거 지금 생각 중이라서 여러분 네, 단어가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Beer 아니고 beer는 맥주고요. 아까 bread는 빵이고요.
1: Beer 뭐라고 했었는데 방금?
0: 자 따라하세요. Beard.
1: 맞잖아 beer.
0: 아 다른 beer하고 bread하고 단어는 달라요.
1: Beard.
0: Beard.
1: Beard.
0: 네. 네. 왜냐면 헷갈릴 beard. 수도 있습니다. They sound very similar, right? 뭐 beer, bread. A beard, beer, right? 네, 그래서 beer 생각하고 끝에 D를 생각하면 됩니다. Beard.
1: 민준비 이거 엄청 어렵다. 민준비 제가 내는 문제 한번 맞춰볼래요?
0: 뭔데요?
1: 브레드가 빵과 맥주를 먹다가 수염이 빵과 맥주가 묻었다는 영어로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0: 뭔데요 그러면?
1: 모르죠. 민준비가 영작해줘야지.
0: 네. 근데
1: 브레드, 비어, 브레드
0: 비어, 비어, 브레드
1: 와우!
0: 네.
1: 벌써 헛구인다
0: 근데 일단 우리 너튜브에 스펠링도 또 틀렸어요.
1: 아 틀렸다고?
0: 비어드 스펠링은요 B-E-A-R-D 비어드입니다.
1: 일로와 미디어 작가님 어디가 있어 일로와.
0: 네. 자 근데 비어드는요 수염이라고 하는데 비어드가 어떤 수염을 말하냐 여러분 궁금하면요. So a beard is hair that grows out on a man's usually a man's chin, cheeks and jaw and sometimes neck, 목까지. 일단 여기 입술 밑에 입술 이렇게
1: 여기까지?
0: 하고 이렇게 턱이랑 이렇게
1: 여기.
0: 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수염은요. 비얼드라고 합니다.
1: 아, 그냥 이 얼굴의 전반적인 수염을 전부 다 비얼드라고 하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이렇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수염도 전부 다 비얼드네요.
0: 맞아요, exactly. Santa Claus has a big, long white beard.
1: 오, 하얀 수염이니까.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부기는 대체 어떤 수염이 어울릴지 함께 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된다, 네. 기대된다.
0: 우리 부스타들도 잘 보고 부기에 어울리는 수염을 골라주세요. 아시겠죠? 자, 부기의 메이크오버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 해볼게요. 자, 우리 임 작가님이 부기의 첫 번째 수염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요, 지금 바로 당장 right now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부기 우리 뭐 충분히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describe the situation 아주 clearly 하게 할 건데, 그래도 너튜브의 이 비주얼까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완전 즐길 수 있거든요.
1: 약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뭔가 네. 그냥 부리 위에 저기 누구 머리카락 얹어놓은 것 같아 이거.
0: 그쵸, 우리 낙지연님은 미역인가? 다시마?
1: 약간 그 프링글땡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우리 프링글땡 그 감자칩 아저씨.
1: 그쵸?
0: 아니요. 예, 맞아요. 이 부기 이게 뭐지? 그 부리만 가리고 위 안경도 뭐지 가리면 그 프링땡 그 아저씨 나 똑같은데?
1: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CF 들어오냐?
0: 자, so 부기, the 수염 that we just put on your face. 뭐 부기는 어때요?
1: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민 선배 바다에서 네. 들어갔다 올라왔는데 네. 여기 하나 얹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0: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1: 수염이 아닌 것 같아.
0: 네.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은 일단 그 후크 그 선장 있잖아요.
1: 후크 선장?
0: 네. 아르 한번 해보세요. 부기. 네. 파이러트처럼. 그쵸.
1: 핀터팬.
0: 자, 인중 부위에 난 수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1: 인중이라는 수염. 네.
0: 흔히 뭐 코수염이라고 하잖아요.
1: 많이 들어봤어.
0: 자, 그럼 코수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초이스가 3개 나갑니다. A. Nose hair. B. Mustache. Or C. Mouth fur.
1: 미선배. 네. A는 네. 제가 적어준 건가요? 너무나 부기가 생각할 만한.
0: 네.
1: Nose hair. 아 근데 민선배 나 이거 이거 나 들어봤죠.
0: 뭔데요?
1: 코수염은 들어봤어.
0: 코수염은 들어봤어요.
1: 이거 대회도 있잖아. 코수염 대회.
0: 맞아요 맞아요.
1: 알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막 내가지고 막.
0: 네네네.
1: 꼬불꼬불하고 막.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막 문어도 만들고.
0: 네 맞습니다.
1: 아 바로 정답 갑니까?
0: 정답 갈까요? 정답은요 보기.
1: B. Mustache.
0: 딩동댕. That's right. 여러분 코수염은 영어로 Mustache라고 합니다.
1: 그럼 발음이 되는데요.
0: 네, A. Nose hair는요 코털 말하는 거예요.
1: 아 코털. 아 진짜 있는 말이었구나.
0: 네네네. Nose hair. 코 안에 있는 털을 Nose hair이라고 하고.
1: 근데 요즘 직역이다. 그대로 코털이잖아.
0: Mouth fur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Mouth fur. 그냥 뭐 입털.
1: 약간 입 주변의 솜털.
0: 아이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냥 당당하게 카메라 나오세요.
1: 네, 어머 작가님 왔다 갔어?
0: 이게 계속 숨는 게 오히려 작가님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1: 아 방금 뭔가 궁금하길래 뭔가 작가님이 왔다 갔구나.
0: 맞습니다. 그래서 mustache 코 수염이죠. 근데 이 스펠링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mustache mustache입니다.
1: mustache.
0: 자 여러분, 자 일단.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Take a photo with your mind. 네, 이렇게 착각. 왜냐면 나중에 다 이렇게 뭐지 우리 끝에 부기한테 뭐가 제일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vote 할 겁니다.
1: 근데 미접 이거 수염 날 다 모아놓으면 웃기겠다. 너무 웃길 것 같아.
0: 그쵸. 자, 두 번째 변신 가보겠습니다.
1: 뾰루루. 짠짠 짜란 짜란 짠.
0: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작가님 거기 붙이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we just put another set, right? Another set of facial hair on a Boogie's face. 자,
1: 작가님 섬세하죠.
0: 네, 부기 또 수염을 얼굴에 붙였는데요. 부기 어때요? 일단 뭐 모니터 보이죠?
1: 약간 네. 좀 강해 보인다.
0: 어, 좀 강해 보여요.
1: 약간 울버린 같기도 하고.
0: 오, 맞아요. 좀 휴잭맨 있잖아요. 휴잭맨.
1: 이야, 챙. 챙챙챙챙.
0: 맞아. 어, 딱 울버린 느낌 납니다.
1: 아니, 또 그렇게 나와요, 민선배.
0: 맞습니다.
1: ABC

0: 어 맞아요.
1: 땅땅땅땅.
0: 한국에서 it's known as the Elvis Presley style. 엘비스 프레슬리 수염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1: 아 진짜?
0: 자, 근데 이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How would you say 구렛나루 좀 다듬어야겠다.
1: 네, 구렛나루.
0: 이거 구렛나루거든요. 구렛나루인데 자 구렛나루를 다듬어야겠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A I need to trim my sideburns. B I need to cut my ear hair. Or C I need to clean my face sides.
1: 이제 이거는 너무 유추가 된다.
0: 어 바로요.
1: 어 그럼 그럼 그럼.
0: 너무 느낌 나요. 오늘 그냥 초이스가 너무 내가 있는데 너무 웃겨서.
1: 너무 그냥 초이스 자체가 웃겨. 근데 미자 혹시 아까 노우즈 헤어 있었잖아요. 코털.
0: 네네네.
1: 설마 이번에 그 이어 헤어도 귀털인가요?
0: 어 ear hair? Sure. Ear hair는 귀털. 네 맞아요.
1: 솔직히 약간 face side랑 네. side bun 있잖아요. 약간 나 느낌 왔어.
0: 어 벌써 왔어요.
1: 아 왔어 왔어 왔어.
0: 자 정답 갑니까?
1: 갑니다.
0: 정답 갈게요. 자 보기 정답은요?
1: A. I need to trim my sideburns. 미 선배.
0: 네.
1: 땡을 왜 이렇게 세게 쳐요? 야 저거 틀린 줄 알고.
0: 아 저 이건 이 잘라폰은 좀 세게 쳐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뭔가... 맞습니다. I need to trim my sideburns.
1: Sideburns.
0: 네. 자, 지금 북이의 이게 구렛나루.
1: 구렛나루.
0: 구렛나루가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구렛나루가.
1: 구렛나루입니다. 여보세요.
0: 야만.
1: 여보세요.
0: 자, 구렛나루가요. 영어로 sideburns라고 합니다. Sideburns. 그래서 sideburns를 구렛나루를 조금 뭐 잘라야겠다. I need to trim my sideburns라고 하죠.
1: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뭔가 번진 것 같잖아요.
0: 네네네.
1: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막기 덥수룩하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사이드 번지를 골랐습니다.
0: 네. 근데 이거 직접 근데 이름이 있어요. 이 뭐지 수염 스타일 이게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나? 이 수염 스타일은요. Mutton chops라고 합니다.
1: Mutton chops.
0: Mutton chops.
1: Mutton chops.
0: Mutton chops. Mutton chops가요.
1: Mutton chops.
0: 그 양고기 그거 뼈에 붙인 그거 이게 모양 있잖아요. 그거.
1: 아!
0: 맞아요. 똑같은 모양 똑같잖아요.
1: 맞아. 잠깐만 여기 뼈 잡고.
0: 네.
1: 고기 뜯고.
0: 네.
1: 어, 너무 딱인데 이거?
0: 네, 맞습니다.
1: 어쩐지 배고파지더라.
0: 그래서 mutton chops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구렛나루 sideburns라고 하는데.
1: Sideburns.
0: 그래서 나 구렛나루 좀 기르는 중이야. I'm growing out my sideburns. Growing out 뭐를 길어내다.
1: Growing out.
0: 네. 그래서 내 구렛나루 좀 덥수룩해지고 있어. My sideburns are getting bushy라고 하죠.
1: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0: 마음 들어요?
1: 약간 매력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일단 부기가 먼저 마음 들어야지. 네, 이게 하잖아요. 자, 일단 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 기억해 주세요.
0: 두 번째 부기의 코스염이란다.
1: 네,
0: 비어드입니다 스타일. 자, 세 번째 변신 가보겠습니다.
1: 짜르르. 짠짠짠. 아따.
0: 아니
1: 작가님 영수님 세게 붙였나봐요.
0: 작가님 이거 그래도 수염인데 그렇게 막 세게 막 당기는 거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자, 어? 나 이 수염 어디서 봤는데?
1: 나 약간 이거 익숙한데 이거?
0: 맞아요. 어? 한이형?
1: 어?
0: 한이형 아니에요?
1: 이 밤의 끝을 잡고.
0: 맞습니다. So Boogie, this is the last 수염 on your face. Okay? 자, Boogie 어떻습니까? 보이죠 모니터에?
1: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더 이렇게 짧고 붙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거대하니까.
0: 네.
1: 약간 턱수염이 아니라 저기 산타 수염을
0: 잘라줘.
1: 조금 해볼까요?
0: 가위 주세요. 제가 자를게요.
1: 이거 딱 한 절반 정도 딱 해도 딱 붙이면 딱 이쁠 것 같지 않아요?
0: 아이고 딱 북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1: 지금 화면 나온 저 이미지처럼.
0: 근데
1: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거.
0: When you see this 수염 여러분, who comes to mind? 맞습니다. 그분 생각나시죠? 바로 김조한 우리 한이형. It's his signature look, right?
1: 맞죠,
0: 이 수염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김조한. 근데 한국에서요 염소 수염이라고 합니다.
1: 염소 수염.
0: 염소 수염. 네. So 여러분, quiz question for you. What do you call this pointed beard grown mainly on the chin? 자, 초이스가 세 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염소 수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Goat whiskers.
1: 응?
0: B. Gorilla tea.
1: 고릴라요?
0: Or C. Goat

0: 퀄리티.
1: 아, 어렵다. 그러니까 보트 헤어일 줄 알았거든요.
0: 자, 북이 생각해봐요. 우리 너구리님도 바로 보이네. 어, 조한이형 수염이라고 하네요.
1: 그러니까.
0: 근데 낙지현님은 어, 당군?
1: 잠깐, 당군이요? 당시 낙지현님 역성군 많이 하신다고요.
0: 어, 근데 낙지현님이 당군 할아버지 수염은 더 기니까 패스라고 하네요.
1: 길쭉하지나.
0: 네. 어, 근데 수염이 어려운데 조한 수염으로 통이래요라고 어? 하네요.
1: 저 약간 죄송합니다.
0: 맞아요. 일단 우리 Austria English에서 그래도 뭐 우리 한이형 수염이라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영어, right? 영어 the English name of it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자, 북이 혹시 알 것 같습니까?
1: 어, 일단 비는 아닌 것 같고 비는 고릴라잖아.
0: 네네네.
1: 근데 염소가 고치니까 A냐 C냐 이게 고민이긴 한데.
0: 어.
1: 어, 어렵다. 고티 위스커? 고티?
0: 자, 진짜 둘 중에 일단 정답은 있습니다, 보기.
1: 저요, 골랐습니다.
0: 정답.
1: 갈까요?
0: 아, 네, 가세요.
1: 자, A, 고트 위스커스! 아, 잠깐.
0: 틀렸어요.
1: 잠깐만, 방금 뭐예요? 페이크예요?
0: 네, 페이크였습니다.
1: 뭐야, 이거 아니었죠?
0: 자, 우리 수비니어님, 우리 낙지현이님 맞습니다. C, 고티라고 하죠. 고티.
1: 고티.
0: 네, goat whiskers는요. 어, 뭐지? 진짜 뭐지? 그 goat에 야, 뭐지? 있나? 있어요? 이 goat 한국말로 뭐라 하죠?
1: 염소.
0: 염소. 염소 이게 나오는 거 있어요?
1: 염소에 이렇게 수염 있잖아.
0: 수염이 있는데
1: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뿅 하잖아. 뿅.
0: 그쵸. 이거 whiskers는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는 그 이렇게 코 밑에 나오는 그 이렇게 아! 이렇게 털 이렇게 털이라고 한다.
1: 아, 이 수염.
0: 수염 있잖아요.
1: 고양이 수염 이런 거.
0: 그쵸. 그거를 whiskers라고 합니다. whiskers. 근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염소들은 whiskers는 없거든요.
1: 맞아. 그건 네. 없어요. 그냥 털만 있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 일단 염소 생각하고 goatee라고 불러주십니다.
1: Goatee.
0: So a standard goatee is a small beard focused mainly on the chin. Now an extended goatee도 있습니다. 네, 이거 확장된 goatee도 있긴 있는데
1: 이거는 많다.
0: 여기에 이게 턱 라인을 타서 이게 뭐지 줄을 더 이렇게 뭐지 만들어줘요.
1: 아, 쪼개지는 거?
0: 그렇죠. 라인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1: 어, 그럼 아까 여기다가 그 옆에 붙였던 거.
0: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이버즈를 붙이면 이게 extended goatee라고 하면 되죠.
1: 와우.
0: 와, 근데 이거 오, 북이 오늘 수염 세 개 다 한 방에. 근데 이런 분들 분명히 어디 봤을 겁니다, 여러분.
1: 어, 미션비 이런 얘기니까 목소리가 조금 굵어지세요.
0: 맞아, 이런 분들 여러분 미국 가면 이게 뭐지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아유. 분들. 근데 멋지다.
1: 오, 자, I'm 멋있어.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요. 지금부터 vote를 보내주세요. 자, 1번 코수염 mustache였거든요. 2번은요 sideburns 구린나루 하고 3번은 goatee 염소 수염인데 여러분 부기한테 제일 어울리는 수염은 어떤 수염입니까?
1: goatee.
0: 네, 자 우리 vote 들어오는 동안 네 일단 I want to teach you a fun expressions that you hear a lot in everyday conversation. 자 실제 대화에서 많이 쓰는 재밌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뭐요?
0: 자 여러분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북이 go.
1: 아 바로 왔네. 아 비긴이었구나.
0: 네.
1: 아 no, 민선배. 아 거기 좀 봐봐. 어, 무슨 일이야? 얼굴 왜 그래?
2: 아 yeah, 북이. My 5 o'clock shadow is checking in right on schedule.
1: 어, 저희 부장님 클로즈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민선배 이거 봐봐. 어, no, stop it. 어, 너무 클로즈업이다. 아니 다크서클에 내가 완전 이거 피곤해 찌는 것 같아.
2: 아, Boogie, don't worry. It's just my 5 o'clock shadow, man.
1: Oh my god.
0: 자, 여러분 여기에서 5 o'clock shadow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A beard that magically appears at 5 p.m. B. Dark facial hair showing after shaving. Or C. A beard that takes 5 days to grow.
2: 네. 자, 여러분. 5 o'clock shadow. 저는 이거 AI입니다, 여러분. 저 수염을 아예 못 기르거든요. 전 이거 진짜 AI예요. 아시겠죠?
1: 민선배 약간 어울린다. 민선배 한 10년 뒤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나도 진짜 수염 길어보고 싶은데 저 진짜 여기 이렇게 자라요. 저 진짜 수염.
1: 어?
2: 한 네 개 정도만 이렇게 자라고 옆에 진짜 고양이처럼 whiskers가 나오거든요.
1: 민선배는 미스 whisker.
2: 진짜. 자, 여러분. 5 o'clock

0: dark shadow.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자, A, B, C. 부기는 정답은 어떤 것 같아요? A는요, 오후 5시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수염. B는요, 면도한 후 거뭇거뭇하게 드러나는 수염. Or C, 자라는데 5일이 걸리는 수염. 5 o'clock shadow가 뭘까요?
1: 괜찮네. 5 o'clock shadow라고 하길래 민선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오후 5시 약간 그늘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늘지 모습을 말한 줄 알았거든. 오후 5시에 그늘 이런 느낌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어, 그게 없네 이거 보기에.
0: 네.
1: 일단
0: 이거 진짜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수염 이게 뭐지 밀었는데 그쵸 이게 면도 하긴 했는데 일 마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집에 오니까 다시 생겼어.
1: 하!
0: 자 여기서까지 여기서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보기 정답은요?
1: 가봤습니다. 정답은 A. Appeared at magically appeared at 5 p.m.
0: 오후 5시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수염?
1: 아니요.
0: 땡입니다.
1: 아니 퇴근할 때 피곤하면 나타나는 거라면서. 왜냐면, 아 진짜 힌트를 그게 좀 어떡해.
0: 왜냐면요 정답은 맞습니다.
1: 어 맞다고요?
0: B. 네 왜냐면 우리 여기 채트에 너튜브 채트에 맞힌 분들 몇 명 있거든요.
1: 아 뭐야 정답은 B라고?
0: 면도한 후 거뭇거뭇하게 드러나는 수염.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나 아, 있죠,
0: 오늘
1: 있죠.
0: 아침에 면도했는데 I shaved this morning.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제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나, 벌써 나와있어.
1: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민선배.
0: 네.
1: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 다르신 분들 있잖아. 점점 자라가지고.
0: 맞아요.
1: 어, 그런 분들 있잖아.
0: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닥터스님은 어? 접니다 라고 하네요.
1: 아 궁금하다.
0: 진짜. 네 우리 낙지님이 비주얼 때문에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라고 하네요.
1: 죄송합니다.
0: 이거 우리 미디어 PD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1: 진짜 근데 너무 합성을 잘했어.
0: 자 일단 보트가 들어왔습니다.
1: 어 들어왔네요.
0: 네 일단 보니까 우리 뭐 너튜브 채팅 우리 해님 우리 송팡스님 하고 일단 북이 제일 잘 어울리는 수염은 바로 1번 머스타시라고 하네요.
1: 제가 왜 머스타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0: 머스타시가 제일 잘 어울린대요.
1: 이번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다.
0: 근데 북이 이거 그냥 세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세트요?
0: 길어보세요.
1: 근데 이거 턱수염만 좀 약간 잘라가지고
0: 네.
1: 이 코티만 좀 이렇게 잘라서 진짜 조원이 형처럼 이렇게
0: 맞아 조금 더 짧게
1: 좀 만들면은 딱일 것 같아.
0: 그렇죠. Maybe trim the goatee a little bit. You look exact 딱 거기 부분만 한이 형처럼 좀 많이 닮을 건데
1: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팅 한번 나가봐.
1: 민선배
0: 네.
1: 저 그냥 기본도 안 되는데 바로 탈락할 것 같은데 이거.
0: 자 여러분 오늘 수염 그리고 various names for different types of 수염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수염 영어로 뭐라고 했죠 북이?
1: 머스타치.
0: 머스타치입니다. 자 구레나루는요 영어로는요?
1: 네 민선배.
0: 네.
1: 그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요. 약간
0: 시간 없어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1: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머스타치.
0: 네 맞습니다. 자 구레나루는요?
1: 구레나루는 사이드번.
0: 사이드번 잘했고요. 자 염소 수염은요?
1: 고티.
0: 맞습니다. 고티. 그리고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올 때 그거 뭐라고 부르죠?
1: 거뭇하게 올라올 때?
0: 네.
1: 그
0: 몇 시의 샤도우? 몇 시의 그림자?
1: 아! 5 o'clock shadow.
0: 맞습니다. 5 o'clock shadow입니다.
1: 5 o'clock shadow.
0: 자, 북이 일단 수염은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1: 민선비도 길러보시면 하나 양보해 드릴까요?
0: 우리 룰루포님은 맞아요. 소개팅엔 절대 안 될 수염이라고 하는데.
1: 아, 민선비 하나 골라봐요. 하나 줄게 내가.
0: 네, 저는 괜찮습니다.
1: 왜요?
0: 북이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봬요.

0: time for another fun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Hi,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우리 딱 모니터에 딱 민주 쌤의 이 그 노트북에 딱 work hard라고 말이 딱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1: 네. 열심히 하라는 거죠.
0: 열심히 일하니까 아,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역시 우리 hardworking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네. 일단 how is how is summer treating you? 뭐 이제 여름 익숙해졌어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0: 근데 민주 쌤은 그 뭐 더운 날씨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다라고 그때 말한 적
1: 전 좋아합니다.
0: 맞아요.
1: I love summer.
0: 아 그래서 우리 안 친해요, 여러분.
1: 친해질 수 없어요.
0: Just kidding. But
1: okay. 아, 오늘 학교 분위기 너무 좋네요.
0: 뒤에요.
1: 네.
0: 초등학교 왔습니다.
1: 국민학교 아닌가요?

0: 네. Okay. 근데 웨이트리스트 걸고 기다렸던 적 3 hours.
1: What?
0: 네, 근데 뭐 다른 거 하면서 아. 그때 뭐 이게 뭐 QR 체크인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으면 I would wait.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은 몇 시간 정도 기다려 봤습니까?
2: 2시간 반.
0: 2시간 반 줄 서서요. For what? 팥빙수 먹으려고 2시간 반 기다렸다고 합니다.
1: Wow, I would 부장님. never.
0: 진짜 진짜 강한 자입니다. 우리 부장님 강한 자.
1: 그러네요.
0: 네. 민주쌤은요?
1: I'm not very patient when it comes to food.
0: Okay.
1: Yeah.
0: So how long can you wait?
1: I wouldn't wait.
0: At all?
1: At
0: 줄
1: all.
0: 줄 있으면 pass, next.
1: 그렇죠.
0: 그렇죠.
1: 굳이 그렇게 막 줄 서서 제가 나서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But 네. these days, you know, there's line everywhere.
0: Yeah, that's true. Oh. 요즘 이 유명한 맛집이나 뭐 카페 가면 mm-hmm. 일단 줄부터 확인해야 돼요. Wait list부터 먼저 확인하잖아요. Mm-hmm. Right? Sometimes, like, I can't even tell, like, who's in line.
1: Exactly.
0: 그 정도잖아요.
1: Yeah. And sometimes it's not even clear where the line starts or ends.
0: 저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딱 이제 가게 앞에 줄이 있는데 저 이제 줄 그 맨 뒤에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저기 길가 건너서 뒤에 있는 분이 저기요. 저기요라고 줄 여기 뒤에요라고. 와 진짜 그 줄도 그 정도 길었는데
1: 새치기 한 사람 됐네요.
0: 네 일단 뭐 새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misunderstanding,
1: okay.
0: right? 네. And 특히 you don't like me. You don't want to cut in line by accident,
1: right? And right? even worse, someone cuts in front of you.
0: 진짜 싸워야지. 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톡톡톡 치면서 저기요. 네 이렇게 해야죠.
1: But 맞습니다.
0: 진짜 그건 못 참죠.
1: And we all know how to say wait. 잠시만요. But how do you ask?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아. And yeah, what do you say when someone takes your spot? 진짜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네. 그 상황이 되면 바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맞아요. 딱 아 맞다. 민주 쌤이 그렇게 가르쳐 줬지라고 딱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분.
1: Yeah. So anyway. We're going to learn some simple but super useful expressions for waiting in line and protecting your spot.
0: Sounds good.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0: 혹시 are you in line?
1: Yeah. So when you say are you in line, you're simply asking if someone is waiting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표현인데 그 카페나 맛집 같은 데 줄이 너무 길면 아 여기 줄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 있거든요.
0: 네.
1: 이럴 때 간단하게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Tricky if people are in front like at a cafe, right? Mm-hmm. Or you're ordering, you know, at the front.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Or are they looking at the menu?
1: Mm-hmm.
0: Like you can't tell sometimes,
1: yeah.
0: right?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So very useful. 뭐 괜히 그 사람 앞으로 갔다가 뭐 제가 뭐 세치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 in line은 말 그대로 줄을 서 있는 이란 뜻이에요. So are you waiting in line?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0: Mm-hmm.
1: I've been waiting in line for 30 minutes. 저 30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는데
0: 네.
1: And here's another situation where in line is really useful. 내가 분명히 줄을 서 있는데
0: 네.
1: 이 상대방이 줄인 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쓱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Excuse me, I'm in line. 실례지만 저 줄 서 있거든요.
0: 저기요! 뚝뚝뚝 치면서 네.
1: 아니면 여기 줄이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느낌으로 Excuse me, there's a line here.
0: 저기요! There's a line here. Right? 알려줘야죠. 네.
1: 알려줘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일부러 새치기 한 건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excuse me, I'm in line. 저도 줄 서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알려줄 수도 있죠. 그쵸?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cut in line.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끼어드는 거. 새치기 하다란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줄에 딱 끼어들면 someone just cut in line. 방금 누가 새치기 했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네.
1: 혹은 친구랑 있는데
0: 네.
1: 민수 이렇게 들어왔어 앞에. Did he seriously just cut in line? 저 사람 진짜 지금 새치기 한 거야?
0: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있다고요?
0: 나면 그럴 수 있죠. So cut in line. That's easy to remember, right? 우리 두둥님이 I'm in a queue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거 line and queue 이 차이가 뭐냐면 그쵸 뭐 I'm in line 이거는 American style Oh I'm in a queue I'm queuing up 이거는 영국인

0: 근데 영국 사이 이게 줄을 그 대기줄을 Q라고 하잖아요. Mm-hmm. 네. 그래서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But they mean the same thing.
1: Right.
0: 네. 자, cut in line. 뭐 이제 뭐 그 이제 새치기 mm-hmm. 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1: 맞습니다.
0: 기억하면 되겠네요.
1: Mm-hmm. So let's remember these three together. Mm-hmm. Be in line. 줄을 서 있다. Mm-hmm.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Mm-hmm. Cut in line.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0: Oh, nice. We got three more expressions from Are you in line? Mm-hmm. Right?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실례합니다. 줄 서 계세요? Oh my gosh. Minju. Is that you?
1: Minsu, hey!
0: Oh, wow, what are the chances? 와, 여기서 보다니 너무 반갑다.
1: I know, it's so good to see you.
0: Oh, 그래. Wait, oh, hey, could you move up a little bit? 잠깐 좀 조금만 앞으로 가봐.
1: Wait, are you getting in line with me?
0: 아니, 설마. No, I'm just catching up. 아, 너무 반가워서. 민주야, 아, 얘기 좀 하자.
1: Then why are you holding a menu?
0: I like to read while I catch up with you.
1: Nice try, Minsu.
0: 아, 한 번만! 저 이런 거 봤거든요.
1: 듣기라고요?
0: 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 진짜요?
1: 아 친구들끼리 네. 이렇게.
0: Hey, what's up? 안녕. 이런 거 하면서 딱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서.
1: 맞아요. 네. 받아주면 다행입니다.
0: 아 근데 마음은 안 받아줘요. 근데 입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못 하니까. Right? 네. 또 뭐 약한 자라고 방금 다시 친 거예요, 부장님?
2: 아까
0: 아마 이렇게 했더니
1: 왜 자꾸
0: 또
1: 긁히시는 거예요?
0: 또 약한 자라고 친 줄 알았어요.
1: 혼자 긁혀 약한 자.
0: 좋습니다. So are you in line? 첫 번째 표현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When you say where's the end of the line, you're asking where you should go to join the line. 자, 말 그대로 줄 끝이 어딘지 이제 줄을 서기 위해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0: 네.
1: 맛집, 관광지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어디부터 줄 서야 되지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0: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황 이거 mm-hmm. 물어봤으면 I could have saved myself from a little embarrassment.
1: 근데 거기
0: right?
1: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무작정.
0: 그렇죠. 아니 길 건너서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뭐 그럴 수 있죠. So definitely need this one. Mm-hmm. 이거 정말 네,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줄이 막 뭐 꺾여 있으면
1: 맞아요.
0: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mm-hmm. 잘 모를 때 있잖아요.
1: Yeah. And mm-hmm. sometimes the line is so long you can't even see where it ends.
0: Yeah.
1: 코너를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죠?
0: 네.
1: 여기서 the end of the line은 말 그대로 줄의 끝 그리고 내가 서야 이제 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0: 맞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 SNS에서 그런 영상 올라오잖아요. 뭐지 그 홍보 같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 줄 엄청 긴 거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얼마나 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 진짜 그런 매장 네 일단 뭐 민주 쌤은 당연히 안 갈 거고
1: 저는 안 갈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가끔씩 그런 줄.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뭐 줄 중간이나 앞쪽에 서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The line starts back there. 뭐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해요. 아주 긴 줄이면 그렇죠. The line starts way back there. Mm-hmm. 네, back there는 저 뒤쪽에라는 뜻이죠. Mm-hmm. 네.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excuse me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excuse me the line actually starts back there. 실례하지만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하거든요.
1: 좀 공손한 느낌이 없고 이렇게 얄밉죠.
0: 아, 그래요? 아니, 실례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Excuse me라고 했잖아요. 아주 polite.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얼마나 긴지 궁금할 때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뭐 여기가 줄 끝인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으흠. 그리고 특정 장소의 줄인지 이게 요즘 줄이 많으면 이게 어디가 어디 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0: 네.
1: Is this the line for the restaurant? Is this the line for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Is this the line for 장소나 목적 이런 등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여기가 줄 끝인가요? 그리고 the line starts back there. 줄은 저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 Yeah, these are really simple expressions, but you'll use them all the time when you're traveling.
0: 맞습니다. Right? Yeah. So, let's see how we use this expression in a real conversation.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1: Right over there.
0: Oh, great.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1: About 3 hours.
0: 3 hours?
1: Yeah, but people say it's really good.
0: For 3 hours? This bread better change my life. 같이 써도 될까요, 혹시?
1: 아니요.
0: 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안 봐주네요.
1: 안 봐주죠. 안 그래도 기다리는 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제 앞에요, 제 뒤에요. 제 앞에 쓰신 거예요?
0: 앞에 서야죠. 네, 앞에 혹시 새치기 해주면 당연히 앞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사람 그럼 내 앞에 되는 거잖아.
1: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0: 예, 새치기 절대 안 해본 분이 그랬네요.
1: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연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근데 몇 명 있어요.
1: 많이 뭐, 하고 계신데.
0: 두둥님은 line starts way back there. 일단 잘 적어두시네요.
1: 우리 배운 표현들 같이 따라 읽어주고 계시죠. 영환이 저기 있네.
0: 네. 반말이에요. 전... 영환 씨. 영환님. 네.
1: 영환아 중이라고 하네요.
0: 잘 써. 알겠지? 아는 학생입니다. 좋아요. So that was expression number 2.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저기요.
1: 제가 다음이거든요.
0: 진짜.
1: When you say I think I was next, you're politely letting someone know that it was actually your turn. 이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들어올 때 저기요.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제가 다음인 것 같은데요.
0: 네. 말은 정중하지만 이 느낌은 정중하지 않잖아요. 말은 excuse me. 잠깐만.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right?
1: 근데 저는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정중하게.
0: 그렇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민수됩니다. 저 예상에서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next가 여기서 단순히 다음이란 뜻보다 뭐 다음 차례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1: Yeah, here next means that you're the next person in line. 그래서 줄을 서거나 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who's next? You are next. We are nex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그러면 식당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오면 we are next. 아싸, 우리 다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내 차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am I next? 제가 다음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0: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양보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원고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는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양보하고 싶으면 you can go first. 뭐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왜 그렇게 딱딱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쓰고서 좀 약간 이런 말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네. 상대방이 왔어. Are you in line? 했는데 메뉴를 아직 못 정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그럴 때는
1: yeah, but you can go ahead.
0: Go ahead 이렇게 말하죠. 네.
1: You can go first.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쓸 때요. 이거는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 이게 룰 됩니다. 근데 내 뒤에 또 사람 줄이 있으면 그 표현 쓰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go ahead. 이렇게 말해야 돼. 뒤에 있는 사람, What are you doing?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 오케이.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이랑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re you in line? 뭐 줄 서 계세요? 뭐 Yes, but you can go ahead. 네, 그런데요.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 줬다면 Are you sure? Thank you.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직원이 뭐 Who's next? Right? 이게 order 받을 때 뭐 다음 분 누구세요? Who's next? 라고 그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차례라면 I am 저요. 혹은 That's me. 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Don't worry. I'll be super quick. 걱정 마요. 진짜 금방일 거예요.
1: But that's not really the point.
0: Watch, 진짜. 3 seconds. Iced Americano large, no syrup. Thank you. See? 2 seconds.
1: Get back in line.
0: 아니,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왜 맨 뒤에 가야 돼?
1: (웃음) 얄미워요.
0: 아 근데 민주쌤 왜 오늘 완전 제... 저 진상으로 만들었네요. 홍고에. 여러분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keep in mind. 근데 이런 표현들 small talk을 시작하기보다 fight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t 왜냐면 말 해야 할 때 해야 되잖아요. Mm-hmm. Right? You need to speak up when you need to.
1: Right.
0: 그래서 오늘 표현 배운 거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 line?
1: 줄 서 계신 건가요?
0: Where's the end of the line?
1: 줄 끝이 어디예요?
0: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1: 실례지만 제가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expressions. Sam, have a great rest of your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네.
2: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A big thank you to Poogie and Minju Sam for this week's segments. All right, folks, time to wrap it up.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night and just the whole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one's by Wave to Earth, Seasons. Have a good on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8:0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Shito, right? Our traditional literary form that has continued across hundreds of years and remains deeply cherished today. Within its set form and restrained language, it densely captures thoughts and emotions, embracing really new lives and stories throughout every era. Well, recently, in the Shijo category of the 33rd Busan Literary Awards, established to advance the Busan literary scene and encourage local writers' creative drive, Shijo poet Son Mukyong has been honored with the grand prize. So today, we sit down with Shijo poet Son Mukyong here in the studio to explore the charm of Shijo as it carries through the ages and embraces new stories. 네, 최근 제33회 부산 문학상 시조 부문에서 손무경 시조 시인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손무경 시조 시인과 함께 시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품어가는 시조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문인협회 소속 시조 시인 손무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is Ms. Son Mukyong, a Shijo poet affiliated with the Busan Writers Association. Well, I want to first congratulate you. You have been selected as a grand prize recipient at the 33rd Busan Literary Awards, with the award ceremony taking place this afternoon.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receiving this honor? 먼저 제33회 부산 문학상 시조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오후에 시상식이 있는데요. 수상 소감을 미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부산문학상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상으로 제3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0: 네.
1: 부산문학상은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부산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축제의 장입니다.
0: 네.
1: 부산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의 창작 활동과 창작 의욕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인 만큼 부산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부산 문인의 자부심이며 정체성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o she notes that the Busan Literary Award, suppor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is now celebrating its 33rd edition. She explains that it serves as a celebratory festival designed to enhance the pride of Busan writers who passionately engage in creative work and honor the artistic spirit of authors. Because the award was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creative endeavors and artistic drive of writers working mainly in Busan, she shares that receiving the Busan Literary Award represents the very pride and identity of a Busan writer. Now, I am very curious about the award-winning piece, so could you recite it for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도 정말 궁금합니다. 직접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네, 그럼요.
0: 네, 준비되시면 낭송 부탁드릴게요. 네.
1: 철이 들다 앵두꽃 눈 내리고 홍매와 흐드러진 통째로 벚꽃 삼킨 산마을 찻집에서 친구와 살구꽃차를 한 입 두 입 마신다. 긴 시간 지나면서 다시 또 주문한 차 창밖엔 사발동백 뚝뚝 서둘러 지고 드세요. 주문하신 봄 리필 됩니다. 살면서 모두에게 봄 아닌 게 있을까? 꽃들이 피고 져도 그 또한 봄인 것을 계절의 연못가에서 꽃잎 보며 철이 든다.
0: 아,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 재치 있으면서도 올해 여운이 남는데요. I love that. So she recited for us her award-winning piece titled 철이 들다. 와, I love i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inspired you to write the piece and what message you want to convey through it? 이 철이 들다라는 작품을 쓰게 된 계기와 또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시조집을 다섯 권을 내었는데 네. 시조집 제목에서 세 번이나 봄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봄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의 순환을 투영하는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의 의미는 아름다운 찰나성과 상처와 슬픔이라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지만 어둠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와 통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0: 네.
1: 죽음과도 같은 겨울의 침묵을 깨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의 부활로 부드럽게 일어서는 봄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시조집 주문하신 봄 니필됩니다에 수록된 철이 들다는 온갖 봄꽃들이 소리 없이 흐드러지고 피거지는 한적한 시골 찻집 창 안팎에서 벌어지는 풍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0: 그렇군요. 시인님 이 작품에서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삶의 순환과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군요. So she shares that of her five published 시조 collections, three include spring, so 봄 in their titles. And in her work, spring actually symbolizes the human mental world and the cycle of life, capturing wound and sorrow, while also representing life's triumph over darkness. And she wanted to portray spring gently awakening the silence of a death-like winter as all living things return to life. And her poem titled 철이 들다 from 주문하신 봄 리필됩니다 was inspired by the view from a quiet rural tea house where spring flowers silently bloom in profusion and fall. Oh, lovely. Well, then could you tell us why you titled this piece 철이 들다 and what growing up or maturing means to you? 이번 작품의 제목이 철이 들다인 이유도 궁금한데요. 시인님이 생각하는 철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네. 철이 들다라는 말은 사리 분별과 그 판단하는 힘이 생겨 의젓해지는 내면 성장을 말합니다.
0: 네.
1: 철이 들다의 시의 초장을 보면은 눈부실 정도로 다채로운 봄의 색채를 가진 꽃들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예쁘다는 이유로 취사 선택을 못하는 철없는 마음에서 중장에 가서는 찻집이 있는 산마을이 벚꽃을 통째로 삼킨 것 같다라는 과감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공간 전체를 봄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죠.
0: 네.
1: 그러다가 종장에 가서는 친구와 살구꽃차를 나누며 인간과 자연과 사물이 하나 되는 침묵의 행위를 합니다. 창밖엔 사발동백이 뚝뚝 지는 후경을 배경으로 그 봄을 주문하고 니필합니다.
0: 네.
1: 니필은 현대적인 단어로 고즈넉한 산마을 찻집과 흐드러진 꽃잎의 묘한 생동감과 미트를 부여합니다.
0: 네.
1: 니필은 찻집 주인의 말이 아니라 봄을 이어가고 싶은 저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제가 구가하는 그 봄은 피고지는 모든 순간에 대한 긍정을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못 또한 원형의 그 이미지를 가진 사물로 마음의 정화라든지 생명의 근원,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철이 들다로 종장을 마무리한 것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유하게 흐르는 내적 평화 상태를 철이 들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s describing and explaining that 철이 들다 refers to inner growth, so developing discernment and maturity. And the opening line, so you call it 초장, dazzling spring flowers reflect an immature mind unable to choose because everything is just beautiful. While the middle line, 중장, boldly depicts the mountain village as if it had swallowed cherry blossoms whole. And in the closing line, 종장, human, nature, and objects become one as she shares just apricot blossom tea with a friend while camellias fall outside. And the modern word refill, right, or getting another drink adds wit and vitality, expressing her wish to prolong spring and affirm every moment of blooming and fading. And the pond's circular imagery symbolizes purification, life, and harmony. And by ending with 철이 들다, the poem arrives at a state of inner peace and serenity. Beautifully sai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Sijo poet Ms. Son Mu-kyung here in the studio. Now, among all literary genres, how did you first encounter Sijo and what led you to begin writing it yourself?
2: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 시조는 처음 어떻게 만났고 또 직접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아 시조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서였습니다.
2: 네.
1: 학습의 일환으로 시조를 뭐 암송을 하다 보니까 시조의 3장 6구 45자 그 내외라는 간결한 그 형식미와 시적도 체험이라든지 상상력. 율격이라는 그 3요소가 절실한 마음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she first encountered Sijo during her high school Korean language class. While memorizing Sijo as part of her coursework, she became really just captivated by its concise formal beauty, spanning roughly only 45 characters across 3 lines and 6 phrases, and how its three elements of poetic experience, imagination, and rhythm can express an earnest heart, which is beauty. And comparing when you first began writing Sijo to now, your perspective on the form must have evolved a lot. So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experienced?
2: 처음 시조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시조를 바라보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처음 시조를 쓰기 시작할 때는 지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좀 많이 달랐죠.
2: 네.
1: 이제 시조 시인으로 등단한 지가 한 38년 정도가 되었어요.
2: 네.
1: 그래서 처음 시조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에 갇혀서 힘이 들었는데 시간이 그 흘러가고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식은 마음의 틀 속에 자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형식의 구애에서는 이제 다소 벗어났지만
2: 네.
1: 지금은 시조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질문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변화라고 할 수 있죠.
2: 그렇군요. 처음에는 형식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네.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그 형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셨군요.
1: 네.
2: 그렇군요. So having made her literary debut about 38 years ago as Sijo poet, when she first started writing Sijo, she just struggled within the constraints of its set structure, as we mentioned, 3 lines, 6 phrases, and around 45 characters. And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deepening practice, that form naturally settled into the frame of her mind, allowing her to break somewhat free from formal constraints. And today, viewing Sijo itself as life, she shares that the true change lies in her continuous questioning of and engagement with the world around her. Well, a poet often discovers a work of art in the ordinary moments and scenes that maybe the rest of us just pass without noticing. Where do you primarily find the subjects for your poetry? I would love to hear, maybe could you tell us like a moment when your heart is just moved to think, oh, I just need to write this as a Sijo.
0: 네, 시인은 평범한 순간이나 풍경에서도 한 편의 작품을 발견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디에서 시의 소재를 발견하시는지 또 이것은 꼭 시조로 써야겠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저의 시조 소재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멈춤 시에 주로 발견이 됩니다.
2: 네.
1: 운행할 때가 아니라 이제 잠깐 우선 멈춤을 할 때 발견이 되는데 생각의 움직임은 소소한 일상의 그 풍경 속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2: 네.
1: 구름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빗소리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그런 그 상황이 되면은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 네.
1: 시조는 마음의 그 움직임으로 움직임을 절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적절한 시어를 만나게 됩니다.
2: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장면도 저희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0: I love that. So she shares that she often finds inspiration for her 시조 while riding a bus or pausing during a drive. Ordinary moments like watching clouds or flowers, hearing rain, reading, watching a movie, or listening to someone's story can just stir powerful emotions. And she describes 시조 as a movement of the heart, believing that by following that feeling, the right poetic words eventually emerge. And when you encounter those moments, do you tend to just jot down notes right away? Could you walk us through your own creative process of turning a single scene or moment and emotion into a finished piece of 시조?
2: 그럼 마음에 남는 장면을 만나면 바로 메모를 해두시는 편이신지 하나의 장면이나 감정이 실제 한 편의 시조가 되기까지 시인님만의 창작 과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그 시조의 소재를 잡으면 주로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나 이런 운전을 할 때는 메모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 그쵸.
1: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노트를 이용해서 단어 몇 개 핵심적인 거를 이제 적어 놓기도 하고
2: 네.
1: 또 이제 그 시를 또 창작을 이제 할 때는 몇 개의 그 창작 과정을 좀 거칩니다.
2: 네.
1: 그거에 대해서 대강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2: 네네네,
1: 될까요?
2: 그럼요. 네.
1: 이제 어느 날 그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집 앞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단이 다른 집의 화단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네모 판듯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고
2: 네.
1: 뭔가 찌그러진 그 화단이에요.
2: 네.
1: 근데 이제 그 지난 봄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꽃씨를 구해다가 마구 뿌려놨는데 그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니까 온갖 꽃들이 뒤엉켜서 피고 있는 거예요.
2: 네.
1: 그 순간 이제 아, 저 그 모난 화단에 대해서 뭔가 시조를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의 소재가 됐죠.
2: 네.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이 모난 화단은 무엇을 닮았을까? 순간적으로 삼각형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그 이제 개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취재도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삼각형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2: 네.
1: 사춘기 소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그러면 사춘기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 네.
1: 사춘기 소년은 역동성이 있고 거침이 없고 놀랍도록 그 에너지가 있고 또 매끄러운 도형보다는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고
2: 네.
1: 어디 튈지도 모르는 위태로움도 있고 기성세대와는 부딪힘이 있는 그 까칠한 또 각도가 있어요.
2: 네.
1: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고 뭔가 인위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 탈피한 혹자는 또 무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2: 네.
1: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귀여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천방지축이라는 그 말도 생각이 나고
2: 네.
1: 또 골목기라든지 몸싸움 또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삼각화단이라는 시의 제목이 탄생이 됐습니다.
2: 네,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삼각화단. 사춘기 소년 같은 삼각화단이 있다. 지난 봄 개념 없이 꽃씨를 뿌렸더니 엉키고 부둥켜 안고 천방지축 봄 피네.
2: 화단을 보고 이렇게 정말 시는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Wow, so she just walked us through how she writes a poem. She explains that once she catches a subject for a poem, she makes sure to write detailed notes maybe on her just notebooks or in her smartphone as well. For example, observing the tangled flowers blooming the crushed, the angular flower bed in front of her house, she recalls scattering seeds randomly the year before, and now unrecognizable flowers bloom in wild profusion, so deeply intertwined that they cannot be separated. She names the space a triangular flower bed and begins contemplating the shape, types, and also functions of the triangles, and particularly how their three sides and three corners might connect to human life. She then actually imagines the flower bed as a adolescent boy, associating its sharp angles and tangled energy with adolescence, uninhibited drive, unpredictability, and friction with maybe older generations, uncontrollable energy, and alleyways, and loud, bustling clamor, and all of that became her 시조. Wow, that is very, very interesting. Now, the sea and mountains and the winding alleys and the people, how have the scenes and experiences gathered from living in the city seeped into your creative world? 우리 부산의 바다와 산, 이 골목과 사람들처럼 이 도시에서 살아오며 만난 풍경과 경험이 작품 세계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을까요?
1: 네, 아, 저희 작품에서 그 부산의 풍경들은 삶고 있는 국수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끝말 잇기처럼 계속됩니다. 부산의 바다와 산, 골목, 풍경,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외연적인 이동에서 내연적인 수렴으로 구조적 전환을 유도합니다.
2: 네.
1: 언제나 시의 끝에는 도살인 서정이 있고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사유하고 감각적 실체로 형상화합니다.
2: 그렇군요. 부산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시인님의 도시에서 더 깊은 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So she shares that in her work, the landscapes of Busan just boil and bubble up like cooking noodles and keep unfolding like a game of world chain. And she mentioned that ultimately that lyricism lying at the close of her poetry contemplates emotions such as longing and gives them shape as sensory realitie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시조 poet 손무경 here in the studio. We have 재봉님께서는 메시지로 아름다운 삶의 단편이 느껴지는 시네요. 삼각화단이라고 보내셨고요. 또 배경화면과 시인님의 대화가 어우러져서 너무 시적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So we actually prepared some flowers in the background and just beautifulness because, right, her poems are just beautiful indeed. And I do want to ask, you know, in an era where people are accustomed to short form videos and brief sentences,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시조 to reach and connect more closely with younger generations? 요즘은 짧은 영상과 짧은 문장이 익숙한 시대죠. 시조가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쇼펑같이 짧은 영상과 짧은 문장이 지금 익숙한 시대에 네.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시조 또한 간결미와 형식률을 지닌 단시조의 영상과 함께 쇼펌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또 그에 대한 그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네. So in an age accustomed to short sentences and short form content, developing content that pairs short form videos with 단시조, which inherently carries a concise beauty and rich implication, would allow 시조 to approach the public naturally and without burden. Well, I do want to ask you so many more questions, but we do have to wrap up. So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how can we maybe just start reading and enjoy 시조 more? 이것만 알고 읽으면 시조가 훨씬 재미있어진다고 알려주고 싶은 감상법이 있을지, 또 시조를 직접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1: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부분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검색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네.
1: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는 전제가 또 들어가고요.
2: 네.
1: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조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어 시조를 쓰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주제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한 시조를 검색해서 읽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2: 네.
1: 또 하나 이제 가장 좋은 팁은 네. 저희 부산 시조 시인 협회가 이제 주관을 하고 매년 9월 1일 날 이렇게 그 부산교육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현대시조 창작 수업이라는 독특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직선으로 시조를 사랑하고 시조 시인이 되는 그런 그 길을 안내받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창작 수업을 통해서 시조를 더 깊이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she recommends just reading a lot of 시조. But if you're really interested, she recommends the Modern 시조 Creative Writing Course organized by the Busan 시조 Poets Association offered annually from September 1st. And I do have more questions, but we're going to have to wrap up. So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o? Tuning in today.
2: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늘 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네.
1: 우리 민족의 전통 시가인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상의 영광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네,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날 시조에 관해서 또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시조 poet Miss 손무경 here in the studio.
2: 오늘 더 인터뷰에선 손무경 시조 시인과 함께했는데요. 시인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0: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e The Voice with Mellow Yellow.

0: I'm a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it. So today's topic is abou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ficially been selected as a package support university under the government's so-called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project. Today,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is story. 네, 부산대학교가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교육부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세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로써 앞으로 5년간 2,9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부산대는 동남권 산업 혁신을 이끄는 이른바 국가대표 거점 국립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상징적인 선정인데요. So on the first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selection of three universities. So Busan National University, Jeonnam University, and Chungnam University as package support universities under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initiative.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290 billion won in funding for over the next 5 years. And with this selection, the university is now positioning to become what's being called a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leading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Southeast region. Then what exactly does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ject involve?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입니다. 수도권 초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권역으로 나눈 5극 3특 구상에 맞춰 권역마다 전략 사업을 이끌 인재를 거점 국립대가 길러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올해는 준비가 된 3개 대학에 먼저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0: 그렇군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접근인데요. So it's the government's key higher education policy to raise 9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ll exc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 comparable level. The goal is to ease over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address regional imbalance. And under the so-called 5 mega regions, 3 special zones framework, each region's flagship university is meant to train talent for that region's strategic industries. Since funding is limited, the government began this year by concentrating investment in the 3 universities that were ready. Well, a meaningful step toward addressing regional imbalance, I would say. So could you break down the scale of support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그럼 부산대가 받게 되는 지원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1: 네, 5년간 2,900억 원이 세 갈래로 나눠 투입되는데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을 조성하는 데 2,000억 원, AI 거점대학 육성에 500억 원, 5극 3특 공유대학 체계를 갖추는 데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기존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앵커 사업 같은 지원을 더하면 부산대가 받는 정부 재정은 5년간 모두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지원은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0: 정말 큰 규모인데요. So the 290 billion won will be divided across three streams over 5 years. 200 billion won for establishing growth engine brand colleges, 50 billion won for developing an AI hub university, and 40 billion won for building the shared university system across the 5 mega regions and 3 special zones. Combined with existing support such as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nd the Anchor Project, total government funding for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ach 500 billion won over 5 years, continuing through 2030. Well, what led to such a favorable evaluation for Busan National University? 이 부산대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지역 산업 여건과 정부 전략이 맞물린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교육부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꾸려 심사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부산대의 계획이 지역 산업 여건과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발전 전략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부울경 권역의 성장 엔진으로 조선 해운과 미래 모빌리티, 우주 항공 방산, 차세대 원전, 에너지 등 4개 분야 분야를 선정했는데 부산대가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맡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이 지역 산업과 정부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군요. So the decisive factor was that local industrial conditions align closely with government strateg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med a review committee made up of officials from 8 ministries, and the committee found that Busan National University's plan actually aligns well with the regional industry and the government's Southern Maritime Hub strategy, citing high feasibility and significant potential impact. Well, what does Busan National University plan to do with this funding going forward? 그럼 부산대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1: 네, 먼저 혁신 제주 해양 융합 대학이라는 새 단과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 대학은 첨단 조선 해양 시스템 학부와 첨단 기계 시스템 학부, 항공 우주 시스템 학부 등 세 개 학부의 9개 대학원 전공을 묶은 산학 일체형 모델인데요.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부터 공동 지도와 인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잇는 3+2 학석사 통합 과정, 정규 학기의 창업이나 현장 과제를 수행하는 미래 도전 학기제도 도입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centerpiece is a new college, the College of Innovative Manufacturing and Ocean Fusion. And the university will also introduce a 3+2 combined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and future challenge semester, allowing students to pursue startups or field projects during regular semesters. Well, let's wrap up with a summary of today's story.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부산대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서 5년간 2,900억 원, 총 5,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과 AI대학을 새로 만들고 양산 캠퍼스에는 16만 6천 평 규모의 산업 AX 연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So with the selection as a package support university under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s project, Busan National University will receive 290 billion won over 5 years, reaching 500 billion won when combined with existing program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for the next 5 year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nd we'll have him again next Friday.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We have Gavin Lee messaging in saying, hello, hello. It's nice weather outside here. Yes, I hope that we do have a beautiful weather here in Busan for the rest of the weekend. And I'll see you on Monday. Final song is by Loveholics with Butterfly.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에 대해서 외국인 창조자분들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예. 이제 조청이라고 하면은
0: 예.
1: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공으로 만든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단맛을 내는 식품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제 쌀과 엿기름만으로 당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오래지 않고 와서 만든 게 조청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이게 인공당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쌀과 보리만 가지고 만든 거라서
0: 네.
1: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거라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好，原来果然哈，对，就是我刚刚查到的呀，幸亏我做了这个功课哈。造青，顾名思义，人工酿造的蜜汁，哇，
2: 就是糖浆，
0: 对，就是
2: 比较
0: 甜调味料。
2: 粘稠的糖
0: 糖
2: 浆，
0: 浆
2: 对，
0: ，OK，好，那只用大米、大麦芽长时间的搅拌糖化之后形成的这样的一种韩国传统的这个调味料佐料。那同时呢，要注意呢，不添加的人工糖分，也是不使用的人工添加剂，是韩国呢有着传统悠久的这个传统的这个健康的食品。好，那据说呢，这个传统发酵工艺以及呢，这个传统食品这个制作，当然，就像您刚刚提到，既然是纯手工完成啊，那这个制作的过程想必一定是非常的不易啊，非常的辛苦。那么古法调味料在制作的过程当中是大概怎样的一个流程？您认为这其中最重要的部分是什么哈？네아대표님전통발효와전통식품에손이많이가는작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청은 어떤 과정으로 네, 만들어졌나요?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1: 네, 이제 이게 그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수작업이 굉장히 많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엿기름을 갖다가 고운다든지
0: 네.
1: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쌀이 들어가니까 고두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불 조절. 이게 이제 전통적인 슬로우 푸드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저으면 굳어버리고 이제 너무 또 천천히 젓다 보면 물이 돼버리고 그래서 적당한 불과 그리고 장시간을 처져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물론 기계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불맛이나 손맛은 기계가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더라도 손으로 젓고 당화시키는 그런 거 거품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도 수작업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果然哈，那真的就是这个浑然天成哈，如数家珍。如果说到制作工艺的话呢，那当然是像刚刚提到的这个大麦芽要过水，然后呢，还有原材料的这样的一些呢这个制作哈，搅拌的工艺。那经过糖化工艺之后熬制而成。这其中呢，要说非常关键的工艺呢，提到了就是什么呢？首先第一个呢，这个搅拌的过程不能太快，不能太慢，其实都影响它的这个制品的这个卖相。另外呢，火候的掌握也是非常的关键，而且这一切呢，其实都是需要呢通过呢怎样人手去感受和操作，极其考验的匠人的这个经验。当然，他也提到了。那这些其实呢，用现在的机器呢，其实也能够参与，能够完成，但实际上完全无法，全部取代人工哈。所以，那么这个过程当中呢，真的就是这个匠心制作。好，那么这个呢，也是古法啊的这个到至今为止可能这个非常珍贵的地方所在吧。好，那另外我们也听说呢，您在海内外呢，其实获得了很多的奖项哈，比如说最近呢，在比利时。布鲁塞尔国际食品品评会上呢，还获得了大奖。能跟我们分享一下呢？这个获奖的感受是一个什么样的奖项哈？能不能跟我们分享一下哈？对，국내외에서여러상도받으셨다고들었습니다。최근에벨기에브뤼셀국제식품네식품음료품평회에서큰상을받으셨다고들었습니다。어떤상인지수상소식을뭐들으셨을때어떤기분이 네, 되셨나요?
1: 뭐 사실은 처음엔 좀 꿈만 같았죠.
0: 예, 아, 꿈 같아요. 像梦一样, 네.
1: 근데 이제 이 상이 이제 국내에서 여러 이제

0: 뭐 출품을 해가 많은 상도 받았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출품을 하게 돼가지고, 이 벨기에에서 굉장히 최고의 영예인 3스타를 받았습니다. 별이 세 개죠.
1: 3스타.
0: 예.
1: 네.
0: 근데 이제 분평회가, 이게 분평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몇몇 업체들이 이제 그 수상한 업체들도 있는데, 야간 정, 이제 세계 이제 유명한 셰프들이 250명 정도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1: 네.
0: 맛, 향, 식감, 풍미 이런 거 오미를 갖다 모든 걸 평가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1: 예.
0: 최고 점수가 이제 별 3스타, 그 다음에 이제 2스타, 1스타인데
1: 예.
0: 저희가 뭐 영광스럽게도 이제 그 상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탈리아의 모더나처럼 그런 이제
1: 네.
0: 발사믹을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느꼈죠. 대단히
1: 네.
0: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是的，他说像梦一样哈，确实，首先代表表示呢，其实在国内确实也获得了很多的奖项哈，当然这个也是非常的珍惜，那同时呢，国际奖项的认可呢更是来之不易。那么就像我刚刚提到的哈，就是在比利时的布鲁塞尔国际食品品评会上，首先呢，这个奖项呢，它是国际食品饮料品评院，对于呢世界美食进行的一个世界范围的一个评比。那么，正如刚刚呢代表所说哈，那它是经过了一个盲测的，对，也就是说呢，完全所有的这个评审都是不知道产品究竟是哪一家的，哪一国的，对，就只看怎样的好坏。对，那150个人经过呢这个盲测之后呢，给出的这个评审，那么最终的结果呢，是从一星呢到最高的三星，那当然我们获得的是怎样三星的这个最高的等级。他说呢，就认可了咱们的这个覆盆子的这样的一个像素的产品，能够荣获最高的三星的荣誉呢，他觉得真的是无比荣光啊，非常的自豪。对，确实真的是一个很好的这个将。韩国的这个传统的调味料呢，去推向世界的一个这个非常大的国际的认可啊，对。然后，那这是在海外的部分，听说呢也有去过深圳，去过澳门，好像也有这个引进我们的产品哈。那在海外的反应如何呢？对，네 중국 심청과 마카오에서도 미국님의 제품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전통 음식으로 해외 시장과 소통하고 계신 모양이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네, 외국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0: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1: 예.
0: 뭐 첫째적으로 중국의 이제 심천이나
1: 네.
0: 저희가 이제 일부 상하이나 상해나
1: 예.
0: 이번에 또 홍콩까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여서 선을 보였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약초 문화가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1: 예.
0: 호응도도 좀 많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1: 네.
0: 또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분들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1: 맞아요.
0: 제품의 호응도가 되게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네.
0: 이제 수출 상담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1: 예.
0: 또 이제 저희가 박람회 나가면은 바이어들도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1: 네.
0: 앞으로는 점차 이제 좀 영역이 확대될 거로 기대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해외 전시회는 자주 가시나요?
0: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제 중국 이제 상해라든지 안
1: 예.
0: 그러면은 저 중국 북경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전시회도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
1: 가려고.
0: 계획이 있고
1: 네.
0: 일본도 있고 홍콩에는 이미 저희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제품을 보내서 홍콩에 이제 미슐랭들이 저희 제품을 또 초이스를 해가지고
1: 예.
0: 다시 콜라보를 하자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1: 네, 많은 시도 홍보
0: 예.
1: 네, 열심히 하시네요.
0: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조금 호감도가 친밀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박람회 같은 데
1: 좋네요.
0: 가면은
1: 네.
0: 중국 분들이 되게 호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약초가 비슷한 약초,
1: 느끼시네요.
0: 예. 약초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분들이 익숙하고 또
1: 맞아요.
0: 이제 사실 뭐좀 덧붙이자면은
1: 네.
0: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저 중국이나 약초 이제 탕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약초를 끓여.

0: 그래가지고
1: 그쵸,
0: 탕전을 해가지고
1: 맞아.
0: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중국 분들이 오히려 더이 제품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那么祖思密达，他说呢，首先当然非常感谢，感恩大家的关注和喜爱哈。那出口咨询也在持续不断的进行。他说，韩国传统发酵食品的这个认可度呢是非常的高。那么大家提到了一点呢，去到了像包括香港啊、上海呀、那之后呢还有计划呢，在北京啊等等这些地方呢去参加各地的一些。食品展会等等，那么将产品呢推荐给更多的朋友。那他表示呢，韩国和中国呢在草药的研究和发酵食品方面其实有很多的相似之处。对，那这可能也是其中一个很重要的原因呢，是他有真切的感受到呢，在中国当地的这个消费者呢对咱们的产品呢是非常的喜爱，很容易接受的一个很重要的原因吧。所以他真的非常看重中国的市场哈。他说呢，今后也会积极的去进行宣传和交流，那么去把韩国传统的发酵食品、发酵的调味料，把这个和更多的海外的朋友呢能够呢直接的面对面沟通，让大家呢能够呢直接的这个品味到哈。好，也期待呢有更多的这种国际交流的机会。对，那当然，这个去参加展会，包括受到奖项的认可，那肯定是非常有成就感的，非常棒的一个事情哈。那在毕竟深耕了这么多年，也已经有了很好的一个成绩了，所以我非常好奇，就是什么样的时候让你会觉得非常有成就感哈？对，对，那我们先명예로서보람을느끼시는순간은네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1: 네.
0: 고객분하고 이제 나누다 보면 고객과의 아무래도 소통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1: 아.
0: 오랫동안 일을 하다
1: 예.
0: 보니까 이제 드시는 분들이 효염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 주실 때도
1: 고객과의 소통이죠. 아, 네.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안 좋았는데
1: 예.
0: 저희 약초 조청을 드시고
1: 예.
0: 뭐 크게 나 호전이 됐다고
1: 네.
0: 고맙다고 인사도 오고 어떤 분들은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1: 아, 와.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너무 좋은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1: 네.
0: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예, 果然哈，是他说呢，反而让他最有成就感的时候呢，是什么呢？是和每一位顾客的这种沟通和交流，尤其是在品尝完产品之后呢，会满意的这个发来感谢的这个表达的时候呢，他觉得真的是非常的有成就感，非常有意义。当然呢，这个经常的交流，包括其实甚至是呢有寄送礼物的顾客也很多哟，所以这确实也是让我们蛮意外，就感觉哈。他们是处成了这种朋友的关系一样，而不是就是单纯的这个卖方和买方的这个传统意义上的这种关系，所以呢，让代表觉得这是他全心全意的坚持做的这个事情，是意义非凡的一个支撑所在哈。好，那能不能跟我们说一说您今后的梦想和目标呢？앞으로이루고싶은목표과꿈을말씀해주시겠어요？
0: 뭐 이걸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1: 네.
0: 그렇게 큰 그런 꿈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제가
1: 네.
0: 예전에 이제 중국 그 계시는 분한테 이제 그런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1: 예.
0: 저희하고 음식 문화 같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식품을 만든 사람은 마음이 가지런해야 된다. 마음이 정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는 말씀을 늘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이 뭐 세계 모든 사람이 드실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 드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또 저희 이제 식품이 K푸드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나 외국 같은 데 소개가 많이 되어가지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그맣게 가져봅니다.
1: 네, 是。好，是一个非常这个单纯，但也确实是难能可贵的一点啊。为什么这么说呢？他说他也是在和这个中国的一些很好的一些合作的客户之间呢，尤其深入交流的时候的话呢，都有着共同的一个共鸣，就是什么呢？这个做食品的人哈，对，因为毕竟是要进嘴的东西， 对，那么食品吃的东西是和关乎我们的健康，所以其实做食品的人的话呢，这个心性呢要。

0: stepping in, there's still quite a bit of catching up to do when it comes to sharing the impact of raising kids. But I think it's encouraging. And of course, you know, there's nothing wrong with having what they call traditional roles in your household, with dad going out to work and mum being home with the kids. Quite frankly, I like that because my husband works way more than I do, which means I get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ly children, you know. And yeah, I think balance is what's necessary. Normalizing parental leave going both ways and making sure that whatever is working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that they feel supported in whatever choices they make when they raise their families. And that is all for today's news feed. Let's dive right in to On the Mic.
1: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책과 사람을 잇는 공간에 왔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부산 반송동의 독립서점이자 출판사인데요. 오늘은 아무개는 말했다의 대표님을 모시고 느리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0년차 독립출판인이자 독립출판사 아무개는 말했다를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1: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올봄에 새로운 공간을 여셨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일반 서점과 달리 예약제 전시형 서점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책의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샘플만 보고 주문을 받는 느린 서점 방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독립출판은 대부분 소량 제작이라 일반 서점처럼 많은 재고를 쌓아두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한계를 오히려 공간만의 특징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책마다 단 한 권의 샘플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책을 천천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서 작성을 통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다른 점은요,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받을 수 있고요. 책방지기 아무개의 손편지와 스티커들도 함께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한 권의 책을 오래 바라보고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작은 서점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마음도 여러분께 덧붙여지고요. 요즘은 무엇이든 빠르게 보고 빠르게 사고 또 빠르게 잊혀지잖아요. 조금 천천히 책을 만나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책보다 오래 기억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느린 서점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서점이 위치한 해운대구 반송동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특별히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계기가 있으신 걸까요?
2: 처음부터 반송동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이곳을 다니면서 문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문화는 이미 풍부한 곳에서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공간이 그저 책을 판매하는 서점으로만 남진 않을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내볼 수 있는 작은 문화 거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첫 번째 독립서점이자 첫 번째 책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책방 운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창작자를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저는 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산 바다도서관과 함께 시민들이 책과 독립출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부산 인디포트라는 독립출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밖에도 읽기 프로그램과 출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처음 책을 만드는 분들의 시작을 돕고 있고 토크와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처음 글을 쓰시는 분 그리고 기존 창작자분들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명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 저는 라이프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제 꿈이 죽을 때까지 책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제게 라이프가 있어야겠죠. 게임 속 캐릭터처럼 목숨이 여러 개인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삶을 다시 이어갈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0: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부터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일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든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 삶을 책이라는 형태로 오래 남기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오래 살아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좋네요. 오래도록 부산의 창작자분들을 위해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에게 따뜻한 영감과 여유를 선물하는 공간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3: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0: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1: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0: 아이고, 젊은 양반 들어서 있어. 고기 좀 줄까예?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1: May I?
0: 에헤이, 목소리가 왜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 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이 있어 여인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1: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0: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셔. 또 있어. 바이바이.
1: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0: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1: Oh,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0: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1: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0: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딨어, 보이소.
2: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Lead the way.
2: Lead the way.
1: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1: Lead the w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5: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계기로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저 오랫동안 이제 약초 연구라든지 옛 선현들의 이제 사찰 전통 음식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저 사찰 전통 비법인 약초 조청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전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찰에서 한 200여 년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조 사찰에서는 건강 하불 약초 조청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조금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꽤 깊이 있는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조청을 설명할게요. 조청은 其实我专门做了背调啊，做了查了一下。那么网上给出的这个翻译呢是造青，其实就是天然的人工的。制作的调味料，正如刚刚代表说的，他所长期呢关注呢草药的研究，以及呢古代寺庙的一些传统的药膳药方哈、啊。那么在古籍呢和药膳的研究当中呢，就开发出了寺庙传统药方，也是秘方的发酵的制成的调味料，而且是天然古法调味料。那么也传承了约200多年的一个传统的寺庙秘法，叫做金刚火佛草药造青。的这个秘法啊，他也是传承人。嗯，好，所以今天其实我们华语之音真的可以说是不仅请到了领域的专家哈、啊，也是名人。对，好，那当然在古法调味料领域哈、啊，您是这个匠人哈、啊，那能否向我们正在收听节目的这些外国朋友去介绍一下韩国传统的调味料？刚刚我只是简单介绍了一下名词哈，那它的魅力啊，它的特点哈、啊。네한국전통조청의매력과특징에대해서외국인청취자분들도쉽고뭐이해하기쉽게설명을부탁드려도될까요
1: 아예 이제조청이라고하면은이제우리가흔히말하는이제인공으로만든꿀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0: 예
1: 근데이제예전에는단맛을내는식품이흔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나라전통에서는이제쌀과엿기름만으로당화를시켜가지고그걸오래시간구워서만든게조청이라고합니다그래서뭐이게인공당분이들어간것도아니고오리지쌀과보리만가지고만든거라서건강에도매우유익한걸먹고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好原来果然哈对，就如我刚刚查到的呀，幸亏我做了这个功课哈。造青，顾名思义，人工酿造的蜜汁，哇，
2: 这是糖浆，
0: 对，就是甜调味料
2: 的粘稠的糖浆。
0: OK， 好，那只用大米、大麦芽长时间的搅拌糖化之后。形成的这样的一种韩国传统的这个调味料佐料，那同时呢要注意呢不添加的人工糖分，也是不使用的人工添加剂，是韩国呢有着传统悠久的这个传统的这个健康的食品。嗯，好，那据说呢这个传统发酵工艺以及呢这个传统食品这个制作，当然因为您就像您刚刚提到，既然是纯手工完成哈、啊。那这个制作的过程想必一定是非常的不易啊，非常的辛苦。那么古法调味料在制作的过程当中是大概怎样的一个流程？您认为这其中最重要的部分是什么哈？네아대표님전통발효와전통식품에손이많이가는아작업이라고아알려져있는데요조청은어떤과정으로네만들어졌나요뭐가장중요하게생각하시는부분도궁금합니다
1: 네이제이게그이제손이많이가는작업이라고우리가이제많이알고있는데사실은이제이게수작업이굉장히많은작업중에하나입니다 예를들어서이제쌀을엿기름을갖다가고운다든지 또그다음에이제이게쌀이들어가니까고두밥을지어야되거든요근데이제이걸가장이제예를들어서이제조금어려운부분이이제불조절이게이제전통적인슬로우푸드다보니까너무빨리저으면굳어버리고이제너무또천천히젓다보면물이돼버리고그래서적당한불과그리고장시간을저어져야되는작업이다보니까물론기계로도할수있는부분이여러부분이있습니다만은아직까지도그불맛이나손맛은기계가능가하지못하기때문에아직도힘들더라도

0: 손으로 접고 당화시키는 그런 거 거품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도 수작업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果然哈，那真的就是这个浑然天成哈，如数家珍。如果说到制作工艺的话呢，那当然是像刚刚提到的这个大麦芽要过水，然后呢，还有原材料的这样的一些呢这个制作哈，搅拌的工艺。那经过糖化工艺之后熬制而成。这其中呢，要说非常关键的工艺呢，提到了就是什么呢？首先第一个呢，这个搅拌的过程不能太快，也不能太慢，其实都影响它的这个制品的这个卖相。另外呢，火候的掌握也是非常的关键，而且这一切呢，其实都是需要呢通过呢这样人手去感受和操作，极其考验的匠人的这个经验。当然，他也提到了。那这些其实呢，用现在的机器呢，其实也能够参与，能够完成，但实际上完全无法，全部取代人工哈。所以，那么这个过程当中呢，真的就是这个匠心制作。嗯，好，那么这个呢，也是古法啊的这个到至今为止可能这个非常珍贵的地方所在吧。嗯，好，那另外我们也听说呢，您在海内外呢，其实获得了很多的奖项哈，比如说最近呢，在比利时。布鲁塞尔国际食品品评会上呢，还获得了大奖。能跟我们分享一下呢？这个获奖的感受是一个什么样的奖项哈？能不能跟我们分享一下哈？对，국내외에서 여러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벨기에 브뤼셀 국제식품 음료 품평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인지 수상 소식을 뭐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되셨나요?
0: 뭐 사실은 처음엔 좀 꿈만 같았죠.
1: 예. 아,
0: 그
1: 꿈 같아요. 像梦一样. 네.
0: 근데 이제 이 상이 이제 국내에서 여러 이제 뭐 출품을 해가 많은 상도 받았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1: 네.
0: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출품을 하게 돼가지고
1: 예.
0: 이 벨기에에서 굉장히 최고의 형인 3스타를 받았습니다. 별이 3개죠.
1: 3스타.
0: 예.
1: 어, 네.
0: 근데 이제 품평회가 이 품평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몇몇 업체들이 이제 그 수상한 업체들도 있는데
1: 예.
0: 약간 정 이제 세계 이제 유명한 셰프들이 250명 정도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1: 예.
0: 블라인드 테스트를 가가지고
1: 네.
0: 맛, 향, 식감, 풍미 이런 거 오미를 갖다 모든 걸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1: 예.
0: 최고 점수가 이제 별 3스타, 그다음에 이제 2스타, 1스타인데
1: 예.
0: 저희가 뭐 영광스럽게도 이제 그 상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탈리아의 모더나처럼 그런 이제
1: 네.
0: 발사믹을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느꼈죠. 대단히
1: 네.
0: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是的，他说像梦一样哈，确实，首先代表表示呢，其实在国内确实也获得了很多的奖项哈，当然这个也是非常的珍惜，那同时呢，国际奖项的认可呢更是来之不易。那么就像我刚刚提到的哈，就是在比利时的布鲁塞尔国际食品品评会上，首先呢，这个奖项呢，它是国际食品饮料品评院，对于呢世界美食进行的一个世界范围的一个评比。那么，正如刚刚呢代表所说哈，那它是经过了一个盲测的，对，也就是说呢，完全所有的这个评审都是不知道产品究竟是哪一家的，哪一国的，对，就只看怎样的好坏。对，那150个人经过呢这个盲测之后呢，给出的这个评审，那么最终的结果呢，是从1星呢到最高的3星。那当然，我们获得的是怎样3星的这个最高的等级。他说呢，就认可了咱们的这个覆盆子的这样的一个像素的产品，能够荣获最高的3星的荣誉呢，他觉得真的是无比荣光啊，非常的自豪。对，确实真的是一个很好的这个将。韩国的这个传统的调味料呢，去推向世界的一个这个非常大的国际的认可啊，对。然后，那这是在海外的部分，听说呢也有去过深圳，去过澳门，好像也有这个引进我们的产品哈。那在海外的反应如何呢？对，네 중국 심청과 마카오에서도 미국님의 제품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 예.
1: 그렇죠? 네, 한국 전통 음식.

0: 방식으로 해외 시장과 소통하고 계신 모양이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근데 외국에서 반응이 어떠나요?
1: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0: 예.
1: 뭐 첫째적으로 중국의 이제 심천이나
0: 네.
1: 저희가 이제 일부 상하이나 상해나
0: 예.
1: 이번에 또 홍콩까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여서 선을 보였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약초 문화가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0: 예.
1: 호응도 또좀 많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0: 네.
1: 또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분들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0: 맞아요.
1: 제품의 호응도가 되게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 네.
1: 이제 수출 상담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0: 예.
1: 또 이제 저희가 박람회 나가면은 바이어들도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0: 네.
1: 앞으로는 점차 이제 좀 영역이 확대될 거로 기대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해외 전시회는 자주 가시나요?
1: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제 중국 이제 상해라든지 안
0: 예.
1: 그러면은 저 중국 북경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전시회도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이
0: 가려고.
1: 있고
0: 예.
1: 일본도 있고 홍콩에는 이미 저희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제품을 보내서 홍콩에 이제 미슐랭들이 저희 제품을 또 초이스를 해가지고
0: 예.
1: 다시 콜라보를 하자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0: 네, 많은 시도 홍보,
1: 예.
0: 네, 열심히 하시네요.
1: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이
0: 네.
1: 이제 조금 호감도가 친밀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박람회 같은 데
0: 좋네요.
1: 가면은
0: 네.
1: 중국 분들이 되게 호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약초가 비슷한 약초,
0: 여기시네요.
1: 예. 약초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분들이 익숙하고 또 이제 사실 뭐좀 덧붙이자면은
0: 네.
1: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저 중국이나 약초 이제 탕전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0: 네,
1: 약초를
0: 그렇죠,
1: 끓여가지고
0: 그렇죠.
1: 탕전을 해가지고
0: 맞아.
1: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중국 분들이 오히려 더이 제품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렇죠.
1: 예.
0: 네, 너무 좋습니다. 他说呢，首先当然非常感恩大家的关注和喜爱哈。那出口咨询也在持续不断的进行。他说，韩国传统发酵食品的这个认可度呢是非常的高。那么，大家提到了一点呢，去到了像包括香港啊、上海呀、那之后呢，还有计划呢，在北京啊等等这些地方呢，去参加各地的一些食品展会等等，那么将产品呢推荐给更多的朋友。那他表示呢，韩国和中国呢在草药的研究和发酵食品方面其实有很多的相似之处。对，那这可能也是其中一个很重要的原因呢，是他有真切的感受到呢，在中国当地的这个消费者呢对咱们的产品呢是非常的喜爱，很容易接受的一个很重要的原因吧，所以他真的非常看重中国的市场哈。他说呢，今后也会积极的去进行宣传和交流，那么去把韩国传统的发酵食品、发酵的调味料，把这个和更多的海外的朋友呢，能够呢直接的面对面沟通，让大家呢能够呢直接的这个品味到哈。好，也期待呢有更多的这种国际交流的机会。对，那当然，这个去参加展会，包括受到奖项的认可，那肯定是非常有成就感的，非常棒的一个事情哈。那在毕竟深耕了这么多年，也已经有了很好的一个成绩了，所以我非常好奇，就是什么样的时候能让你会觉得非常有成就感哈？对，对，네，我们是명인으로서보람을느끼시는순간은네언제인지도궁금합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분하고 이제 나누다 보면 고객과의 아무래도 소통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시는 분들이 효용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 주실 때도
0: 고객과의 소통이죠.
1: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안 좋았는데 저희 약초 조청을 드시고 뭐 크게 나 호전이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오고 어떤 분들은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너무 좋은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果然哈，是他说呢，反而让他最有成就感的时候呢，是什么呢？是和每一位顾客的这种沟通和交流，尤其是在品尝完产品之后呢，会满意的这个发来。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Welcome back, 여러분. You are tuned in 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is hour number two of our show. Hopefully you enjoyed hour number one,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oo. Well, from 7 to whatever time our show ends,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segments that made you cry, but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That's what's most important, right? So,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today? Up first, Sonomin, BTS, Boogie, Let's Go, where every week, Boogie takes on a challenge to level up his, not only English, but in terms of his just whole persona, and I don't know, just the vibe he gives off, to make it onto the global stage, which I think Boogie already is, right? Somewhat of a global star. We have that highlight ready for you. And after that,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with Minju Sam, 입이 터지는 small talk. Bu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 아줌마 expression. So today's expression is this.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자, 이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5: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6: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5: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4: 아이고, 젊은 양반들어 서 있어. 고기 좀 줄까, 예? 꽃등심, 최상등금으로, okay?
5: May I?
4: 에헤이, 목소리가 와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메야? 메야라고요? 꽃등심이 뭐냐고. 이곳에서 여인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기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등심이다, 인겨.
5: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4: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이소. 또 있어. 바이바이.
5: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6: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5: Oh,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6: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5: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4: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7: Oh,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Lead the way.
7: Lead the way.
5: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5: Lead the way.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8: See you tomorrow.
3: All right, we're going to get to today's highlights. But up first, we do have to get to a song. Harry Styles, As It Was.

0: Team, BTS.
1: Boogie, let's go!
2: Ayo, 부산이 소통게이트로 만족하시오! 없다! 글래러룸을 대체로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의 글래러룸 허벌 성장대원장어룸의 저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이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만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매너부터 배웁니다.
2: 매스 메이커스 야만
0: 상황별 영어도 챙기고요.
2: 시츄에이션 야만
0: 글로벌 감각은 필수죠.
2: 글로벌 야만
0: 네, 문화 이해도 풀세팅돼 있고요.
2: 컬처 야만
0: 올스타 엔터 철저한 매니지먼트 안에 죄송합니다.
2: 이상해 왜요?
0: Apologize.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네.
2: 나 뭐 야망갈매기라고 했어.
0: 눈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2: 죄송해요.
0: I apologize, listeners. Excuse me. 부기가 매주 레슨을 잘 받고 있습니다.
2: 어, 그럼요.
0: 네, 야만.
2: 야만.
0: 자, 오늘의 미션 어떻게 됩니까?
2: 오, 자네 수염 좀 길러봤 수염?
0: 뭐라고요? 야만!
2: 야만!
0: 네.
2: 에요. 아니 수염 민선배.
0: 네, 왜요?
2: 아니
0: 수염 아니고 수염.
2: 수염. 네. 턱이 나는 거 있잖아요.
0: 네. Facial hair.
2: 그거 들어봤어요? 세계 수염의 날이라고 들어봤어요?
0: 어? 그런 날도 있어요?
2: 민선배, 이번 주 9월 5일이 세계 수염의 날이래요.
0: 오, so September 5th, World Beard Day, celebrated on the first Saturday of September every year, and it's supposed to be a fun day to celebrate beards, beard culture, and all kinds of beard styles.
2: 맞아. 아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수염이 나라에 따라서 네. 문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이미지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0: Oh, so you're saying beards can actually mean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cultures, right? 뭐 예를 들어, like what?
2: 영국에서는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이 클래식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주고요.
0: 네.
2: 북유럽 수염은 풍성하고
0: 네.
2: 거친 약간 그 바이킹 같은 그런 수염.
0: 맞아요.
2: 그러기 또 남성적인 이미지를 또 준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여러분, 뭐 어벤져스 생각하면 거기에 그 토르 있잖아요.
2: Oh!
0: Right? 네. 뭐 토르 그 배우는 뭐 진짜 배우는 호주 사람이긴 한데
2: 아 그래요?
0: 그죠 토르는 이게 북유럽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신이니까
2: 맞아.
0: 근데 진짜 잘생긴 얼굴에 딱 수염 논의가 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Now compared to that though you don't see a lot of guys with beards here in Korea, right? 한국에서는 clean shaven faces have traditionally been more common here. Ooh. So having a beard can actually give you a more unique or an exotic look.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수염을 기르면 오히려 뭐 이국적이거나 개성 있는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민선배,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0: 고민요?
2: 네, 또 내가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고
0: 네네네.
2: 또 이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0: 네.
2: 수염을 좀 길러볼까 하는데 어때요?
0: 북이 수염 기를 수 있어요?
2: 민선배 이미 수염이 나 있긴 한데 여기다가 색만 칠하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2: 아 그럼 나는 이제 온몸에 털이 나 있으니까 이 정도나 이제 수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0: 네. 근데 that is a pretty good idea, I think.
2: 오?
0: There's actually an event called Movember, right? And it takes place in the month of November. This is where men grow out their mustaches and their facial hair throughout the month of November to raise awareness and money for men's health. 어 근데 북이 너도 아 근데 지금부터 길러서 뭐 기부 행사에 좀 참여하면 되겠다.
2: 기부 행사예요?
0: 네, 방금 Movember.
2: 그 갔다가 절 통째로 기부 당하면 어떡하죠?
0: 통째로?
2: 어, 그러니까.
0: 네.
2: 뭔가 안 좋은 것 같을 때. 어. 아 근데 민섭이 이게 수염하면은 또 그 있잖아요. 어떤 수염을 기를 것이냐. 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0: 네.
2: 민섭이 이제 저를 오래 봐왔잖아요.
0: 네.
2: 약간 저는 어떤 수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I don't know.
2: 이게 뭔가 그린다 이게다가 이렇게 수염이 좀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0: 최대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수염.
2: 그럼 약간 바야바 되는 거지 나. 나 바야바 갈매기. 아까도 야만 거리더니 나 지금 바야바 만들려고 이.
0: 야만. 네. So with World Beard Day just around the corner, Boogie and I are gonna check out different types of beards and facial hair some of the most common beard-related expressions as well you can hear every day in everyday conversations. We're going to learn a couple of them today. All right, so let's get into it. 자, 오늘 부위와 함께 대화나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수염에 대한 영어 표현들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Now, before we get into the main part of the challenge, though, let's do a quick brainstorm. 자, 부기. 그러면 수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ow do you say 수염 in English?
2: 그 방금 계속 수염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 전 그전에 수염이 머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언더 헤어인 줄 알았는데 그 미섭이가 그 언더 헤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0: 네, 언더 헤어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2: 들어봤더니 그
0: 언더 헤어는 뭔지 다른 데 있는 언더 헤어일 것 같아요.
2: 무슨 말이야?
0: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여기 있잖아요. 네.
2: 여기 있으니까.
0: 네.
2: 옆머리가 될 수 있으려. 아무튼.
0: 그럼 사이드 헤어?
2: 사이드 헤어? 그리고 프론트 헤어 앞머리.
0: 네.
2: 아무튼 미섭이 들어보니까 아까 그 뭐래 브레드였나 그 아니 비어 브레드 아니
0: 부기는
2: 비 뭐라고 비어스?
0: 부기는 뭐래? 퇴근하고 지금 먹을 거 지금 생각 중이라서 여러분 네, 단어가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어 아니고 비어는 맥주고요. 아까 브레드는 빵이고요.
2: 브리어 뭐라고 했었는데 방금?
0: 자 따라하세요. 비어드.
2: 맞잖아 비어.
0: 아 다른 비어하고 브레드하고 단어는 달라요.
2: 비어드.
0: 비어드. 비어드. 네. 왜냐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They sound very similar, right? 뭐 beer, bread. A beard, beer, right? 네, 그래서 B, 그러니까 beer 생각하고 끝에 D를 생각하면 됩니다. Beard.
2: 민준비 이거 엄청 어렵다. 민준비 제가 내는 문제 맞춰볼래요?
0: 뭔데요?
2: 브레드가 빵과 맥주를 먹다가 수염에 빵과 맥주가 묻었다는 영어로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0: 뭔데요 그러면?
2: 모르죠. 민준비가 영작해줘야지.
0: 네. 근데...
2: 브레드, 비어, 브레드
0: 브레드, 비어, 비어, 브레드
2: 와우, 네. 벌써 헛구인다
0: 근데 일단 우리 너튜브에 스펠링도 틀렸어요
2: 틀렸다고?
0: 비어드 스펠링은요 B-E-A-R-D 비어드입니다
2: 일로와, 미디어 작가님 어디가 있어, 일로와
0: 네. 자, 근데 비어드는요 수염이라고 beard. 하는데 비어드가 어떤 수염을 말하냐 오. 여러분 궁금하면요 So a beard is hair that grows out on A man's, usually a man's chin, cheeks, and jaw, and sometimes neck, 목까지. 일단 여기 입술 밑에, 입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턱이랑 이렇게
2: 여기.
0: 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수염은요, beard라고 합니다.
2: 아, 그냥 얼굴의 전반적인 수염을 전부 다 beard라고 하는구나.
0: 그렇죠.
2: 그러면 이렇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수염도 전부 다 beard네요.
0: 맞아요, exactly. Santa Claus has a big, long, white beard.
2: 오, 하얀 수염이니까.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부기는 대체 어떤 수염이 어울릴지 함께 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대된다.
0: 우리 부스타들도 잘 보고 부기에 어울리는 수염을 골라주세요. 아시겠죠? 자, 부기의 메이크오버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 해볼게요. 자, 우리 임 작가님이 부기의 첫 번째 수염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요. 지금 바로 당장 right now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부기 우리 뭐 충분히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describe the situation 아주 clearly 하게 할 건데 그래도 너튜브의 이 비주얼까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완전 즐길 수 있거든요.
2: 약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뭔가
0: 네.
2: 그냥 부리 위에 저기 누구 머리카락 얹어놓은 것 같아 이거.
0: 그렇죠. 우리 낙지현님은 미역인가? 다시마?
2: 약간 그 프링글땡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우리 프링글땡 그 감자칩 아저씨.
2: 그렇죠.
0: 아니요. 예, 맞아요. 이 북이 이게 뭐지? 그 부리만 가리고 위 안경도 뭐지? 가리면 그 프링땡 그 아저씨 나 똑같은데?
2: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CF 들어오나?
0: 자, so 북이 the 수염 that we just put on your face. 뭐 북이는 어때요?

0: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민 선배 바다에서 들어갔다 올라왔는데 여기 하나 얹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1: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0: 수임이 아닌 것 같아.
1: 네,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은 일단 그 후크 그 선장 있잖아요.
0: 후크 선장?
1: 네. 아르 한번 해보세요. 보기. 네, 파이러트처럼. 그쵸?
0: 핀터팬!
1: 자, 인중부에 난 인중 부위에 난 수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0: 인중이래, 네.
1: 흔히 뭐 코수염이라고 하잖아요.
0: 어? 많이 들어봤어.
1: 자, 그럼 코수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초이스가 3개 나갑니다. A. Nose hair.
0: 어?
1: B. Mustache. Or C. Mouth fur.
0: 미선배,
1: 네.
0: A는
1: 네.
0: 제가 적어준 건가요? 너무나 부기가 생각할 만한
1: 네.
0: Nose hair? 아, 근데 민선배 나 이거 이거 나 들어봤죠.
1: 뭔데요?
0: 코수염은 들어봤어.
1: 이거, 코수염은 들어봤어요.
0: 이거 대회도 있잖아요. 코수염 대회.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알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막 내가지고 막
1: 네네네.
0: 꼬불꼬불하고 막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막 문어도 만들고.
1: 네, 맞습니다.
0: 아, 바로 정답 갑니까?
1: 어, 정답 갈까요? 정답은요, 보기.
0: B, mustache!
1: 딩동댕, that's right! 여러분, 코수염은 영어로 mustache라고 합니다.
0: 발음이 되는데요.
1: 네, A, nose hair는요, 코털 말하는 거예요.
0: 아, 코털! 아, 진짜 있는 말이었구나!
1: 네네네, nose hair. 코 안에 있는 털을 nose hair이라고 하고.
0: 근데 여러분, 직역이다. 그대로 코털이잖아.
1: mouth fur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mouth fur. 그냥 뭐, 입털?
0: 약간 입 주변의 솜털?
1: 아이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냥 당당하게 카메라 나오세요.
0: 네, 어머 너무... 작가님 왔다 갔어?
1: 이게 계속 숨는 게 오히려 작가님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0: 아 방금 뭔가 궁금하길래 뭔가 작가님이 왔다 갔구나.
1: 맞습니다. 그래서 mustache 코 수염이죠. 근데 이 스펠링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mustache mustache입니다.
0: mustache.
1: 자 여러분, 자 일단.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Take a photo
0: 이거
1: with your mind. 네, 이렇게 착각. 왜냐면 나중에 다 이렇게 뭐지 우리 끝에 부기한테 뭐가 제일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vote 할 겁니다.
0: 근데 미접 이거 수염 날 다 모아놓으면 웃기겠다. 너무 웃길 것 같아.
1: 그쵸. 자, 두 번째 변신 가보겠습니다.
0: 뾰루루. 짠짠 짜란 짜란 짠.
1: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작가님 거기 붙이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we just put another set, right? Another set of facial hair on Boogie's face. 자,
0: 작가님 섬세하죠.
1: 네, 부기 또 수염을 얼굴에 붙였는데요. 부기 어때요? 일단 뭐 모니터 보이죠?
0: 약간
1: 네.
0: 좀 강해 보인다.
1: 좀 강해 보여요.
0: 약간 울버린 같기도 하고.
1: 오 맞아요. 좀 휴잭맨 있잖아요. 휴잭맨.
0: 이야 챙. 챙.
1: 맞아. 딱 울버린 느낌 납니다.
0: 아니 근데 그 느낌 나요 민선배.
1: 맞습니다.
0: 엘비스 프레슬리.
1: 맞아요.
0: 당당당당.
1: 한국에서 It's known as the Elvis Presley style. 엘비스 프레슬리 수염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0: 아 진짜?
1: 자, 근데 이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How would you say 구렛나루 좀 다듬어야겠다.
0: 네, 구렛나루.
1: 이거 구렛나루거든요. 구렛나루인데 자 구렛나루를 다듬어야겠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A. I need to trim my sideburns. B. I need to cut my ear hair.
0: 잠깐만.
1: Or C. I need to clean my face sides.
0: 이제 이거는 너무 유추가 된다.
1: 바로요.
0: 그럼.
1: 너무 느낌 나요. 오늘 그냥 초이스가 너무 내가 있는데 너무 웃겨서.
0: 너무 그냥 초이스 자체가 웃겨. 근데 미저 혹시 아까 노우즈 헤어 있었잖아요. 코털.
1: 네네네.
0: 설마 이번에 그 이어 헤어도 귀털인가요?
1: 이어 헤어? Sure. 이어 헤어는 귀털. 네 맞아요.
0: 솔직히 약간 페이스 사이드랑
1: 네.
0: 사이드 번 있잖아요. 약간 나 느낌 왔어.
1: 벌써 왔어요?
0: 아 왔어.
1: 자 정답 갑니까?
0: 갑니다!
1: 정답 갈게요. 자 보기 정답은요?
0: A. I need to trim my sideburns. 미선배.
1: 네.
0: 땡을 왜 이렇게 세게 쳐요? 야 저거 틀린 줄 알고.
1: 저 이건 이 잘라폰을 좀 세게 쳐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뭔가... 맞습니다. I need to trim my sideburns.
0: Sideburns.
1: 네. 자, 지금 부기에 이게 구렛나루.
0: 구렛나루.
1: 구렛나루가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구렛나루가.
0: 구렛나루입니다. 여보세요.

0: 야만 용형. 자, 구렛나루가요 영어로 sideburns라고 합니다. Sideburns. 그래서 sideburns를 구렛나루를 조금 뭐 잘라야겠다. I need to trim my sideburns라고 하죠.
1: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뭔가 번진 것 같잖아요.
0: 네네네.
1: 이렇게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막 덥수룩하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사이드번지를 골랐습니다. 네.
0: 근데 이거 직접, 근데 이름이 있어요. 이 뭐지, 수염 스타일, 이게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나? 이 수염 스타일은요, mutton chops라고 합니다.
1: Mutton chops.
0: Mutton chops.
1: Mutton chops.
0: Mutton chops. Mutton chops가요.
1: Mutton chops.
0: 그 양고기 그거 뼈에 붙인 그거 이게 모양 있잖아요. 그거.
1: 아!
0: 맞아요. 똑같은 모양 똑같잖아요.
1: 맞아. 잠깐만, 여기 뼈 잡고,
0: 네.
1: 고기 뜯고,
0: 네.
1: 너무 딱인데 이거?
0: 네, 맞습니다.
1: 어쩐지 배고파지더라.
0: 그래서 mutton chops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구렛나루 sideburns라고 하는데.
1: Sideburns.
0: 그래서 나 구렛나루 좀 기르는 중이야. I'm growing out my sideburns. Growing out, 뭐를 길어내다.
1: Growing out.
0: 네. 그래서 내 구렛나루 좀 덥수룩해지고 있어. My sideburns are getting bushy라고 하죠.
1: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0: 네.
1: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0: 마음 들어요?
1: 약간 매력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일단 부기가 먼저 마음 들어야지. 네, 이게 하잖아요. 자, 일단 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 기억해 주세요.
0: 두 번째 부기의 코스염이란다.
1: 네,
0: 비어드입니다. 스타일. 자, 세 번째 변신 가보겠습니다.
1: 짜르로. 짠짠짠. 아따.
0: 아니
1: 작가님, 영수님 세게 붙였나봐요.
0: 작가님, 이거 그래도 수염인데 그렇게 막 세게 막 당기는 거 압니다. 네, 아시겠죠? 자, 나 이 수염 어디서 봤는데?
1: 나 약간 이거 익숙한데 이거?
0: 맞아요. 한이형? 한이형 아니에요?
1: 이 밤의 끝을 잡고.
0: 맞습니다. So Boogie, this is the last 수염 on your face. Okay? 자, 부기 어떻습니까? 보이죠, 모니터에?
1: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더 이렇게 짧고 붙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거대하니까.
0: 네.
1: 약간 턱수염이 아니라 저기 산타 수염을
0: 잘라줘?
1: 조금 해볼까요?
0: 가위 주세요. 제가 자를게요.
1: 이거 딱 한 절반 정도 딱 해도 딱 붙이면 딱 이쁠 것 같지 않아요?
0: 아이고, 딱 부기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1: 지금 화면 나온 저 이미지처럼.
0: 근데
1: 저거 마음에 드는데 저거.
0: When you see the 수염, 여러분, who comes to mind? 맞습니다. 그분 생각나시죠? 바로 김조한, 우리 한이형. It's his signature look, right?
1: 맞죠,
0: 이 수염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김조한. 근데 한국에서요, 염소 수염이라고 합니다.
1: 염소 수염?
0: 염소 수염. 네. So, 여러분, quiz question for you. What do you call this pointed beard grown mainly on the chin? 자, 초이스가 세 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염소 수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Goat whiskers.
1: 응?
0: B. Gorilla tea.
1: 고릴라요?
0: Or C. Goatee.
1: 어렵다. 그러니까 보트 헤어일 줄 알았거든요.
0: 자, 부기 생각해봐요. 우리 너구리님도 바로 보이네. 조한이형 수염이라고 하네요.
1: 그러니까.
0: 근데 낙지연님은 당군?
1: 잠깐, 당군이요? 낙지연님 역성공 많이 하신다고요.
0: 근데 낙지연님이 당군 할아버지 수염은 더 기니까 패스라고 하네요.
1: 길쭉하잖아.
0: 네. 근데 수염이 어려운데 조한 수염으로 통이래요 라고 하네요.
1: 저랑 죄송합니다.
0: 맞아요. 일단 우리 All-Star English에서 그래도 뭐 우리 한이 형 수염이라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영어, right? 영어, the English name of it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자, 부기 혹시 알 것 같습니까?
1: 일단 비는 아닌 것 같고 비는 고릴라잖아.
0: 네네네.
1: 근데 염소가 고트니까 A냐 C냐 이게 고민이긴 한데. 어렵다. 고티 위스커? 고티?
0: 자, 진짜 둘 중에 일단 정답은 있습니다, 보기.
1: 저요, 골랐습니다.
0: 정답.
1: 갈까요?
0: 네, 가세요.
1: 자, A. 고트 위스커스. 잠깐.
0: 틀렸어요.
1: 방금 뭐예요? 페이크예요?
0: 네, 페이크였습니다.
1: 뭐야, 이거 아니었죠?
0: 자, 우리 수비니어님, 우리 낙지연이님, 맞습니다. C, goatee라고 하죠. Goatee. 네, goat whiskers는요. 뭐지? 진짜 뭐지? 그 goat에, 뭐지? 있나? 있어요? 이 goat 한국말로 뭐라 하죠?
1: 염소
0: 이게 나오는 거 있어요?
1: 염소에 이렇게 수염 있잖아.
0: 수염이 있는데
1: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뿅 하잖아요. 뿅.
0: 그렇죠. 이거 whiskers는요 보통 강아지

0: 나 고양이들이 있는 그 이렇게 코 밑에 나오는 그 이렇게 이렇게 털 이렇게 털이라고 한다.
1: 아, 이 수염 수염.
0: 수염 있잖아요.
1: 괴이심 이런 거.
0: 그렇죠. 그거를 whiskers라고 합니다. 아. whiskers. 근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염소들은 whiskers는 없거든요.
1: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그냥 털만 있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 일단 수염 뭐지 염소 생각하고 goatee라고 불러주십니다.
1: Goatee.
0: So a standard goatee is a small beard focused mainly on the chin. Now an extended goatee도 있습니다. 네, 이거 확장된 goatee도 있긴 있는데
1: 이거는
0: 여기에 이게 턱 라인을 타서 이게 뭐지 줄을 더 이렇게 뭐지 만들어줘요.
1: 아 쪼개지는 거?
0: 그렇죠. 라인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1: 어 그럼 아까 여기다가 그 옆에 붙였던 거
0: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이버즈를 붙이면 이게 extended goatee라고 하면 되죠.
1: 와우.
0: 와 근데 이거 오 부기 오늘 오, 수염 세 개 다 한 방에 근데 이런 분들 분명히 어디 봤을 겁니다 여러분.
1: 어 미션비 이런 얘기니까 목소리가 조금 굵어지세요.
0: 맞아 이런 분들 여러분 미국 가면 이게 뭐지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게 보이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아유. 분들 근데 멋지다.
1: 오, 자, I'm 멋져.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요. 지금부터 vote를 보내주세요. 자 1번 코수염 mustache였거든요. 2번은요 sideburns 그린나루 하고 3번은 goatee 염소 수염인데 여러분 부기한테 제일 어울리는 수염은 어떤 수염입니까?
1: 고치!
0: 네. 자, 우리 vote 들어오는 동안 네, 일단 I want to teach you a fun expression that you hear a lot in everyday conversation. 자, 실제 대화에서 많이 쓰는 재밌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 뭐요?
0: 자, 여러분,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부기, go.
1: 아, 바로 가네요. 비기니였구나.
0: 네.
1: 아, 아니요, 미선배! 아, 거울 좀 봐봐! 어, 무슨 일이야? 얼굴 왜 그래?
2: Oh, yeah, Boogie. My 5 o'clock shadow is checking in right on schedule.
1: 어, 저희 부장님 클로즈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민선비 이거 봐봐. 어, oh, no, stop it. 어, 너무 클로즈업이다. 아니, 다크서클인 내가 완전 이거 피곤해 찌는 것 같아.
2: 아, Boogie, don't worry. It's just my 5 o'clock shadow, man.
1: Oh my god.
0: 자, 여러분, 여기에서 5 o'clock shadow.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a beard that magically appears at 5 p.m. B, dark facial hair showing after shaving. Or C, a beard that takes 5 days to grow. 네, 자, 여러분. 5 o'clock shadow. 저는 이거 AI입니다, 여러분. 저 수염을 아예 못 기르거든요. 전 이거 진짜 AI예요. 아시겠죠?
1: 미선배 좀 약간 어울린다. 미선배 한 10년 뒤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렇죠. 나도 진짜 수염 길어보고 싶은데 저 진짜 여기 이 이렇게 자라요. 저 진짜 수염.
1: 어?
0: 한 네 개 정도만 이렇게 자라고 옆에 진짜 고양이처럼 whiskers가 나오거든요.
1: 미선배 미스 whisker.
0: 진짜. 자, 여러분. 5 o'clock shadow.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자, A, B, C. 부기는 정답은 어떤 것 같아요? A는요, 오후 5시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수염. B는요, 면도한 후 거뭇거뭇하게 드러나는 수염. Or C, 자라는데 5일이 걸리는 수염. 5 o'clock shadow가 뭘까요?
1: 전 처음에 5 o'clock shadow라고 하길래 민선배
0: 네.
1: 어떤 느낌이냐면 오후 5시 약간 그늘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늘지 모습을 말할 줄 알았거든. 오후 5시에 그늘 이런 느낌이 알았는데
0: 네.
1: 그게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어 그게 없네 이거 보기에.
0: 네.
1: 일단
0: 이거 진짜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수염 이게 뭐지 밀었는데 그쵸 이게 면도 하긴 했는데 일 마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집에 오니까 다시 생겼어.
1: 하!
0: 자 여기서까지 여기서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보기 정답은요?
1: 가봤습니다. 정답은 A. A beard that magically appeared at 5 p.m.
0: 오후 5시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수염?
1: 아니요.
0: 땡입니다.
1: 아니 퇴근할 때 피곤함이 나타나는 거라면서.
0: 왜냐면,
1: 아 진짜 힌트를 그게 좀 어떡해.
0: 왜냐면요 정답은 맞습니다.
1: 어 맞다고요?
0: B. 네 왜냐 우리 여기 채트에 너튜브 채트에 맞힌 분들 몇 명 있거든요.
1: 아 뭐야 정답은 B라고?
0: 면도한 후 거뭇거뭇하게 드러나는 수염.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나 아, 있죠,
0: 오늘
1: 있죠.
0: 아침에 면도했는데 I shaved this morning.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제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벌써 나와 있어.
1: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민선배.
0: 네.
1: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 다르신 분들이.

0: 있잖아. 점점 작아가지고.
1: 맞아요.
0: 그런 분도 있잖아.
1: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닥터스님은 접니다라고 하네요.
0: 궁금하다.
1: 진짜. 네, 우리 낙지님이 비주얼 때문에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라고 하네요.
0: 죄송합니다.
1: 이거 우리 미디어 PD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0: 진짜 근데 너무 합성을 잘했어.
1: 자, 일단 보트가 들어왔습니다.
0: 들어왔네요.
1: 네, 일단 보니까 우리 뭐 너튜브 채팅 우리 해님, 우리 송팡스님 하고 일단 북이 제일 잘 어울리는 수염은 바로 1번 머스타시라고 하네요.
0: 제가 왜 머스타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1: 머스타시가 제일 잘 어울린대요.
0: 이번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다.
1: 근데 북이 이거 그냥 세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세트요?
1: 길어보세요.
0: 근데 이거 턱수염만 좀 약간 잘라가지고.
1: 네.
0: 이 코티만 좀 이렇게 잘라서. 진짜 조원이 형처럼 이렇게.
1: 맞아. 조금 더 짧게.
0: 좀 만들면은 딱일 것 같아.
1: 그렇죠. Maybe trim the goatee a little bit. You look exact. 딱 거기. 거기 부분만 한이 형처럼 좀 많이 닮을 건데.
0: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1: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팅 한번 나가봐.
0: 이 선배.
1: 네.
0: 저 그냥 기본도 안 되는데 바로 탈락할 것 같은데 이거.
1: 자, 여러분 오늘 수염 그리고 various names for different types of 수염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수염 영어로 뭐라고 했죠, 북이?
0: Mustache.
1: Mustache입니다. 자, 구레나루는요, 영어로는요?
0: 네, 미선배.
1: 네.
0: 그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요. 약간
1: 시간 없어서 그냥 바로 넘어가네요.
0: 더 어울리는 것 같아. Mustache. Mustache.
1: 네, 맞습니다. 자, 구레나루는요?
0: 구레나루는 사이드번.
1: 사이드번스 잘했고요. 자, 염소 수염은요?
0: 고티.
1: 맞습니다. 고티. 그리고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올 때 그거 뭐라고 부르죠?
0: 거뭇하게 올라올 때?
1: 네. 그 몇 시의 샤도우? 몇 시의 그림자?
0: 5 o'clock shadow.
1: 맞습니다. 5 o'clock shadow입니다.
0: 5 o'clock shadow.
1: 자, 북이 일단 수염은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0: 미선비도 길러보고 싶으면 하나 양보해 드릴까요?
1: 우리 룰루포님은 맞아요. 소개팅엔 절대 안 될 수염이라고 하는데.
0: 미선비 하나 골라봐요. 하나 줄게 내가.
1: 네, 저는 괜찮습니다.
0: 왜요?
1: 북이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봬요.

0: time for another fun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Hi, I'm great.
0: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우리 딱 모니터에 딱 민주 쌤의 mm-hmm. 이 그 노트북에 딱 work hard라고 yeah. 말이 딱 mm-hmm.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1: Oh. 네. 열심히 하라는 거죠.
0: 열심히 일하니까 아,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역시 우리 hardworking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네. 일단 house 네.
1: House?
0: No. How is summer treating you? 뭐 이제 여름 익숙해졌어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0: 근데 민주 쌤은 그 뭐 더운 날씨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다라고 그때 말한 적
1: 전 좋아합니다.
0: 맞아요.
1: I love summer.
0: 아 그래서 우리 안 친해요, 여러분.
1: 친해질 수 없어요.
0: Just kidding. But
1: okay.
0: Thank you
1: 아,
0: so
1: 오늘
0: much
1: 학교
0: for
1: 분위기
0: in.
1: 너무 좋네요.
0: 뒤에요.
1: 네.
0: 초등학교 왔습니다.
1: 국민학교 아닌가요?
0: 혹시 저보고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1: 아니에요.
0: 아니죠. 네.
1: 저 질문이 있어요.
0: 네, question.
1: So how long would you wait in line for really good food, Minsu?
0: Like how good?
1: 몰라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맛집이에요.
0: 이거 우리 그때 mm-hmm. I think we had a conversation about this before. Mm-hmm. 저 근데 I've waited in line mm-hmm. 줄 서서 mm-hmm. 기다렸던 적 maybe like an hour.
1: Oh.
0: 네. Okay. 근데 waitlist 걸고 기다렸던 mm. 적 three hours.
1: What?
0: 네. 근데 뭐 다른 거 하면서 아. 그때 뭐 이게 뭐 QR 체크인으로 하긴 mm-hmm. 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으면 I would wait. 약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은 몇 시간 정도 기다려봤습니까?
2: 두 시간 반.
0: 두 시간 반 줄 서서요. For what? 팥빙수 먹으려고 두 시간 반 기다렸다고 합니다.
1: Wow, I would
0: 부장님.
1: never.
0: 진짜 강한 자입니다. 우리 부장님 강한 자.
1: 그러네요.
0: 네. 민주 쌤은요?
1: I'm not very patient when it comes to food.
0: Okay.
1: Yeah.
0: So how long can you wait?
1: I wouldn't wait.
0: At all?
1: At
0: 줄
1: all.
0: 있으면 pass, next.
1: 그쵸.
0: 그쵸.
1: 뭐 굳이 그렇게 막 줄 서서 제가 나서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but 네. these days you know there's line everywhere.
0: Yeah, that's true. Oh. 요즘 이 유명한 맛집이나 뭐 카페 가면 mm-hmm. 일단 줄부터 확인해야 돼요. Waitlist부터 먼저 확인하잖아요. Mm-hmm. Right? Sometimes like I can't even tell like who's in line.
1: Exactly.
0: 그 and 정도잖아요.
1: Yeah, and sometimes it's not even clear where the line starts or ends.
0: 저 그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딱 이제 가게 앞에 줄이 있는데 mm-hmm. 저 이제 줄 그 맨 뒤에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저기 길가 건너서 뒤에 있는 분이 저기요! 저기요! 라고 줄 여기 뒤에요! 라고 와 진짜 그 줄도 그 정도 길었는데
1: 새치기 한 사람 됐네요.
0: 네 일단 뭐 새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misunderstanding,
1: okay.
0: right? 네. And 특히 you don't like me. You don't want to cut in line by accident,
1: right? And right? even worse, someone cuts in front of you.
0: 진짜 싸워야지. 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톡톡톡 치면서 저기요. 네 이렇게 해야죠.
1: But 맞습니다.
0: 진짜 그건 못 참죠.
1: And we all know how to say wait. 잠시만요. But how do you ask?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아. And yeah, what do you say when someone takes your spot? 진짜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간단한데 막상 네. 그 상황이 되면 바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맞아요. 딱 아 맞다. 민주 쌤이 그렇게 가르쳐 줬지라고 딱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분.
1: Yeah. So anyway. We're going to learn some simple but super useful expressions for waiting in line and protecting your spot.
0: Sounds good.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0: 혹시 are you in line?
1: Yeah. So when you say are you in line, you're simply asking if someone is waiting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표현인데 그 카페나 맛집 같은 데 줄이 너무 길면 아 여기 줄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 있거든요.
0: 네.
1: 이럴 때 간단하게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Tricky if people are in front like at a cafe, right? Mm-hmm. Or you're ordering, you know, at the front.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Or are they looking at the menu?
1: Mm-hmm.
0: Like you can't tell sometimes,
1: oh, yeah.
0: right?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So very useful. 뭐 괜히 그 사람 앞으로 갔다가 뭐 제가 뭐 세치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 in line은 말 그대로 줄을 서 있는 이란 뜻이에요. So are you waiting in line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I've been waiting in line for 30 minutes. 저 30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And here's another situation where in line is really useful. 내가 분명히 줄을 서 있는데
0: 네.
1: 이 상대방이 줄인 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쓱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0: 아.
1: 이럴 때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0: 네.
1: Excuse me, I'm in line.
0: 아. 어 맞아요.
1: 실례지만 저 줄 서 있거든요.
0: 저기요. 뚝뚝뚝 치면서. 네.
1: 아니면 여기 줄이 있어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느낌으로 Excuse me, there's a line here.
0: 저기요. There's a line here. Right? 알려줘야죠. 네.
1: 알려줘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일부러 새치기 한 건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Excuse me, I'm in line. 저도 줄 서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cut in line.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끼어드는 거. 새치기 하다란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줄에 딱 끼어들면 oh, someone just cut in line. 방금 누가 새치기 했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네.
1: 혹은 친구랑 있는데
0: 네.
1: 민수 이렇게 들어왔어 앞에. Did he seriously just cut in line? 저 사람 진짜 지금 새치기 한 거야?
0: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있다고요?
0: 나면 그럴 수 있죠. So cut in line. That's easy to remember, right? 우리 두둥님이 I'm in a queue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거 line and queue 이 차이가 뭐냐면 그쵸 뭐 I'm in line 이거는 American style. Oh, I'm in a queue. I'm in a queue. I'm queuing up. 이거는 영국인 영국사 이게 줄을 그 대기줄을 queue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But they mean the same thing.
1: Right.
0: 네. 자, cut in line. 뭐 이제 뭐 그 이제 새치기 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1: 맞습니다.
0: 기억하면 되겠네요.
1: So let's remember these three together. Be in line. 줄을 서 있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Cut in line.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0: Oh, nice. We got three more expressions from are you in line, right?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실례합니다. 줄 서 계세요? Oh my gosh. Minju. Is that you?
1: Minsu, hey!
0: Oh, wow, what are the chances? 와, 여기서 보다니 너무 반갑다.
1: I know, it's so good to see you.
0: Oh, 그래, 그래. Wait, oh, hey, could you move up a little bit? 잠깐 좀 조금만 앞으로 가봐.
1: Wait, are you getting in line with me?
0: 아니, 설마. No, I'm just catching up. 아, 너무 반가워서. 민주야, 아, 얘기 좀 하자.
1: Then why are you holding a menu?
0: I like to read while I catch up with you.
1: Nice try, Minsu.
0: 한 번만.

0: 근데 입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못 하니까. Right? 네. 또 뭐 약한 자라고 방금 다시 친 거예요, 부장님?
1: 아까
0: 아마 이렇게 했더니
1: 왜 자꾸 긁히시는 거예요?
0: 또 약한 자라고 친 줄 알았어요.
1: 혼자 긁혀 약한 자.
0: 좋습니다. So are you in line? 첫 번째 표현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When you say where's the end of the line, you're asking where you should go to join the line. 자, 말 그대로 줄 끝이 어딘지 이제 줄을 서기 위해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0: 네.
1: 맛집, 관광지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어디부터 줄 서야 되지 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0: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황 이거 mm-hmm. 물어봤으면 I could have saved myself from a little embarrassment.
1: 근데 거기
0: right?
1: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무작정.
0: 그렇죠. 아니 길 건너서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뭐 그럴 수 있죠. So definitely need this one. 저 이거 정말 네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줄이 막 뭐 꺾여 있으면
1: 맞아요.
0: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1: Yeah, and sometimes the line is so long you can't even see where it ends.
0: Yeah.
1: 코너를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죠?
0: 네.
1: 여기서 the end of the line은 말 그대로 줄의 끝 그리고 내가 서야 이제 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0: 맞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 SNS에서 그런 영상 올라오잖아요. 뭐지 그 홍보 같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 줄 엄청 긴 거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yeah. 얼마나 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 진짜 그런 매장 네 일단 뭐 민주 쌤은 당연히 안 갈 거고
1: 저는 안 갈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가끔씩 그런 줄. 네. 아 맞아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뭐 줄 중간이나 앞쪽에 서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The line starts back there. 뭐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해요. 아주 긴 줄이면 그렇죠. The line starts way back there. 네, back there는 저 뒤쪽에라는 뜻이죠. 네. 뭐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Excuse me.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Excuse me. The line actually starts back there. 실례하지만 줄은 저기 뒤에 시작하거든요.
1: 좀 공손한 느낌이 없고 이렇게 얄밉죠.
0: 아, 그래요? 아니, 실례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Excuse me라고 했잖아요. 아주 polite.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얼마나 긴지 궁금할 때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뭐 여기가 줄 끝인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의 줄인지 이게 요즘 줄이 많으면 이게 어디가 어디 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0: 네.
1: Is this the line for the restaurant? Is this the line for the tickets? 이런 식으로 Is this the line for 장소나 목적 이런 등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where's th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여기가 줄 끝인가요? 그리고 the line starts back there. 줄은 저 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 Yeah, these are really simple expressions, but you'll use them all the time when you're traveling.
0: 맞습니다. Right? Yeah. So, let's see how we use this expression in a real conversation.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end of the line? 줄 끝이 어디예요?
1: Oh, right over there.
0: Oh, great.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1: About 3 hours.
0: 3 hours?
1: Yeah, but people say it's really good.
0: For 3 hours? This bread better change my life. 같이 써도 될까요, 혹시?
1: 아니요.
0: 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안 봐주네요.
1: 안 봐주죠. 안 그래도 기다리는 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제 앞에요, 제 뒤에요. 제 앞에 쓰신 거예요?
0: 앞에 서야죠. 네, 앞에 혹시 새치기 해주면 당연히 앞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사람 그럼 내 앞에 되는 거잖아.
1: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0: 예, 새치기 절대 안 해본 분이 yeah. 그랬네요.
1: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연습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근데 몇 명 있어요.
1: 많이 하고 계신데.
0: 두둥님은 line starts way back there. 일단 잘 적어두시네요.
1: 우리 배운 표현들 같이 따라 읽어주고 계시죠. 네. 영안이 저기 있네.
0: 네. 반말이에요. 전... 영안 씨. 영안님. 네.
1: 영안아 중이라고 하네요.
0: 잘 써. 알겠지? 아는 학생입니다. 좋아요. So that was expression number 2.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저기요.
1: 제가 다음이거든요.
0: 진짜.
1: When you say I think I was next, you're politely letting someone know that it was actually your turn. 이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들어올 때 저기요.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제가 다음인 것 같은데요.
0: 네.

0: 말은 네. 정중하지만 이 느낌은 정중하지 않잖아요. 말은 excuse me. 참. 잠깐만.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right?
1: 근데 저는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정중하게.
0: 그렇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민수됩니다. 저 옛날에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next가 여기서 단순히 다음이란 뜻보다 뭐 다음 차례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1: Yeah, here next means that you're the next person in line. 그래서 줄을 서거나 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who's next? You are next. We are nex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그러면 식당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오면 we are next. 아싸, 우리 다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내 차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am I next? 제가 다음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0: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양보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원고대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는 안 해요 저는. 네. 근데 예를 들어 양보하고 싶으면 you can go first. 뭐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그 딱딱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쓰고서 좀 약간 이런 말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네. 상대방이 왔어. Are you in line? 했는데 메뉴를 아직 못 정했어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그럴 때는
1: Yeah, but you can go ahead.
0: Go ahead 이렇게 yeah. 말하죠. 네.
1: You can go first.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쓸 때요. 이거는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 이게 룰 됩니다. 근데 내 뒤에 또 사람 줄이 있으면 그 표현 쓰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go ahead.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What are you doing?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 오케이.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이랑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re you in line? 뭐 줄 서 계세요? 뭐 Yes, but you can go ahead. 네. 그런데요. 먼저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 줬다면 Are you sure? Thank you.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직원이 뭐 Who's next? Right? 이게 order 받을 때 뭐 다음 분 누구세요? Who's next? 라고 그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차례라면 I am 저요. 혹은 That's me. 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0: Oh, don't worry. I'll be super quick. 아, 걱정 마요. 진짜 금방일 거예요.
1: But that's not really the point.
0: 와, 진짜. 3 seconds. Iced Americano large, no syrup. Thank you. See? 2 seconds.
1: Get back in line.
0: 아니,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왜 맨 뒤에 가야 돼?
1: Yeah.
0: 얄미워요. 아니, 근데 민주쌤 왜 오늘 완전 제... 저 진상으로 만들었네요. 공고에. 여러분 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keep in mind. 근데 이런 표현들 small talk을 시작하기보다 fight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t 왜냐면 말 해야 할 때 해야 되잖아요. Right? You need to speak up when you need to.
1: Right.
0: 그래서 오늘 표현 배운 거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 line?
1: 줄 서 계신 건가요?
0: Where's the end of the line?
1: 줄 끝이 어디예요?
0: Excuse me, I think I was next.
1: 실례지만 제가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expressions. Sam, have a great rest of your wee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네.
2: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비치.
6: Oh yeah.
5: 캠핑.
6: Oh yeah.
5: Swimming.
6: Oh yeah.
5: Summer is awesome.
7: Mosquitoes.
8: Oh no.
7: Tropical nights.
8: Oh no.
7: Food poisoning.
8: Oh no.
7: Summer is awful.
5: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7: Oh really?
5: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